내 집이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너무 늘어져 있으면 다른 가족들이 그만큼 힘들어지죠. 쉴 땐 쉬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함께 하면서 모두가 사이좋은 휴일 함께 하시죠.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월 21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서영은의 웃는 거야 였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편해도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가족으로 함께 해야 할 일들도 있는 거죠. 딴 사람 부탁은 잘 들어주면서 아내가 부탁하는 거 미루지 마시고요. 딴 사람한테는 상냥하면서 남편한테만 뾰족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서로 도우면서 사이좋은 휴일 평화롭게 보내세요. 성명수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 드디어 회원 가입하고 콩으로 문자 보냅니다. 옆집 듣다가 우연히 들은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제 감성에 맞는 노래도 많이 들려주고 목소리도 참 편안해서 아예 옆집에서 이사와서 듣고 있어요. 기분 좋은 위로예요. 아유, 이렇게 아침에 기분 좋은 문자를 또 제가 기분 좋아지는 칭찬 들으면 좋잖아요. 이사 오신 거 너무너무 환영해요.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성명수님.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드릴게요. 이정호님, 송골매의 그대는 나는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최은숙님께서는 윤신의 천년 청해 주셨네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장순희님께서요. 바쁜 제주도 농촌 생활 중에 어제는 남편이랑 1년여 만에 고동 잡으러 바닷가에 갔는데 글쎄 제가 맨손으로 어? 문어를 3마리나 잡았어요. 와우. 고동하고 네 가루하고 보말, 고메기, 수두리, 매홍이, 문드 닭지 가로 닫고 아 고동을 이렇게도 부르는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별명이 있어요. 많이 잡아서 이웃들에게도 나눠줬는데요. 제주살이 5년 차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너무 기뻤는데 남편이 저보고 해녀하라네요. 크크. 오늘은 어제 잡아온 문어로 숙회랑 볶음해서 행복한 밥상 준비해보렵니다. 문어야 미안해. 아우 아니 우 장순희님 대단하신데요. 문어를 3마리씩이나요? 어, 네. 와우 와우 네. 아 정말 좀 그런 경험을 또 하실려나? 혹시요 또 문어 잡으시면 또 문자 주세요.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니까. 맨손으로 와우. 저는 선물로 떼장갑과 비누 세트 드릴게요. 신기한데요 정말. 한정환님께서는요 친구가 아파트 경비로 취직하고 싶다며 저에게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알려주었네요.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고도 말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도 성실하니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친구도 저도 주현미 씨와 같은 소띠입니다. 우리 소띠들 건강하게 화이팅 합시다. 오! 한정환 친구, 소띠 친구, 그리고 또 그 친구. 네, 그 친구분. 좋아요. 소띠들 뭐든 열심히 하죠. 저도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화이팅!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요. 한정환 친구에겐 구두 교환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8945님 신청곡 주셨어요. 4월과 5월에 바다의 여인. 아, 좋죠. 정광식님께서는 손지혜의 이젠 사랑하지 않아요 정해주셨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홍사성 시인의 대중목욕탕입니다. 잘난 척하던 저 친구 벌거벗겨 놓고 보니 별게 없다. 허리둘레만 된장 똑같지 힘은 제대로 못 쓸 것 같다. 엉덩이살은 축 늘어졌고 옆구리에는 큰 수술 자국이다. 오늘처럼 꿀꿀한 날은 목욕탕이나 자주 와야겠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홍사성 시인의 대중목욕탕 함께 했는데요. 목욕탕에 가면 모두가 같은 처지가 되죠. 밖에선 잘난 척해도 목욕탕에선 다 똑같고요. 화려한 치장 다 걷어내고 나면 저 사람이나 나나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가끔씩은 목욕탕에 가서 겸손을 배워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엔 목욕탕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8009님 따로 또 같이 맴도는 얼굴 노래 청해 주셨네요. 그리고 조성민님께서는 이현석의 학창시절 청해 주셨어요. 오늘 들려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신 일요일 아침입니다. 윤성녀님께서요. 현미언니 뒤늦게 뭔가 해보겠다고 화상영어 시작했는데 공부는 안하고 안 늘고 머리만 아파요. 내 생활에 딱히 필요한 건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 시작했는데 왜 이리 어려운가요? 머리는 썩었고 눈은 뿌옇고 하 진짜 가관입니다. 친한 언니는 장난치면서 저한테 열심히 영어 배워서 이태원 가서 실컷 쇼핑하잖아요. 그래도 칼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야겠죠. 공부에 때가 있다더니 그 시절 뺀질거린? 아, 뺀질거린 거 이제서 후회해봅니다. 윤성현님, 아니 그 언니분 되게 소박한데요. 이태원에 가서 쇼핑하자고요. 영어 배워서. 아, 근데 이태원의 상인들은 네,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요. 가시려면 미국을 가셔야죠. 본토로 딱, 네. 이제 칼을 빼들었으니 좋아요.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할 수 있다.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강태근님 논두렁 밭두렁의 영상 청해 주셨어요. 좋아요. 오경란님께서는 변진섭의 사랑니 청해 주셨네요. 같이 들을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조영세의 나에겐 그대가 첫사랑 1부 끝곡으로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0: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FM.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로 성수분기점 방향 장안교회에서 중랑교 사이 1차로에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또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서강대교부터 여파받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방화대교 1차로 막고 공사하면서 일대에 서행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방향은 수서에서 탄천 일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 공사 여파입니다. 또 고속도로에도 이동량이 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가 더디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은 초월터널 진입하려는 차량인데 몰려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논산 분기점에 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은 월드컵 흥겨운 분위기 팍팍 나는 노래죠. 리키 마틴의 The Cup of Life였습니다. 일요일 2부에선 옛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의 명곡들과 함께합니다. 듣고 있다 보면 옛 추억들이 몽글몽글 샘솟는 노래들 오늘도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6: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사이버대학교.
10: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1: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주현미의 Love Letter. 지금 들으신 노래 맨 먼저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이어서 Don McLean의 Vincent, 그리고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이어서 England Dan, 그리고 존 포드 콜리의 Just Tell Me You Love Me 쭉 듣고 왔습니다. 김성화님께서요. 현미씨, 제 나이 70이고 남편은 74인데요. 남편이 아직까지도 노랭이 짓을 합니다. 이 나이에 사는 낙이 뭐가 있겠어요? 먹고 싶은 것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고기가 먹고 싶어 어쩌다 한우를 사왔더니 수입도 맛있는데 비싼 한우 샀다고 난리 날리고 수박도 비싸다고 뭐라 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저러면서 안 먹으면 말은 안 해요. 먹기는 잘 먹어요. 그러면서 계속 비싸다고 뭐라 해요. 다음부터는 비싸다고 하면 혼자 싼 거 사다가 먹으라고 할 거예요. 오, 그래야죠. 맞아요. 비싸. 참. 아이고, 남편분.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지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워낙에 절약해야 된다. 막 이런 게 그렇게 교육받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 정말 먹는 것도 그게 참. 김성환님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음부터. 혼자 싼 거 사 먹어. 이렇게. 아이고, 참. 드시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네. 한우 우족탕과 도가지탕 선물로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이건 제가 드린 거라고 얘기하고 맛있게 드시라고 또 남편분에게도. 편하게 드시라고 해주세요. 아이고 참. 노래 들을까요? 조지 마이클의 Faith, 이어서 제이 가일스 밴드의 Centerfold, 그리고 존 파의 Saint Elmo's Fire 세 곡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일요일 2부에선 이렇게 우리 팝송과 함께 하는데 이 시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김옥현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우리 집 막내 아들이 드디어 취업했어요. 이번 주에 첫 출근했어요. 2년 정도 준비하고 노력을 하더니 이렇게 취업을 해서 저도 이제 한시름 놓이네요. 세 명의 아이들이 자기 할 일들을 알아서 잘해주니 바랄 것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앵꾸, 그랬군요. 김옥현님, 너무너무 마음 졸이시고 2년 정도 지켜보셨을 때 아이고 힘드셨을 텐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다 잘 해낼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기 목. 네, 김옥현님께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케니 로저스의 Lady, 그리고 포렌카의 I don't like to sleep alone, I don't like to sleep alone 준비했고요. 피터 세트라의 The Glory of Love 쭉 이어드리겠습니다.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6월 21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엔야의 오리노코 플로우입니다. 스트레스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툴툴툴 털어내면서 평안한 일요일 보내세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진입하려는 차량들 몰려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직에서 금천까지 차간격 좁혀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속도 더딥니다. 이어서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방화대교 1차로 막고 공사하면서 가양대교부터 여파받고요. 반대 하남 쪽도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지체 서행 흐름 이어지는데요. 가양대교에 있는 공사 작업 때문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비영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웨이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8636님이 주셨는데요. 일주일치 수박 착착 잘라서 냉장고에 넣고 있는데 G-Park 얼굴이 아른거리네요. 한 통 갖다 드릴까요? 아이고야, 가족 친구 이웃 다 피부치도 있을 텐데 제 얼굴이 아른거린다면 진짜 고마워. 저는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식구들이 눈 깜짝할 새 다 먹어치웁니다. 소중한 내 입에 먼저 넣어주시기 바라면서 박명수의 라디오쇼 일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악뮤의 노래입니다. 소문의 낙원.

0: 자, 6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아, 진짜 제철 과일이 몸에 가장 좋은데 수박 너무 좋죠. 예, 미네랄도 풍부하고 예, 갈증도 해소할 수 있고 아, 수박 주스가 참 맛있어요. 근데 수박 주스에다가 또 이렇게 저 시럽을 넣거나 꿀을 넣으면은 더 맛있긴 하지만 예, 이게 또 칼로리가 있으니까 수박은 그냥 수박 자체만으로도 예, 굉장히 좋은 그런 과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수박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에는 11시 내고향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팔도에 계시는 남녀노소 애청자들과 1대1 딥토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너 속의 코너 공식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예, 일요일마다 하는데요. 오늘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짧고 낮이 가장 긴 하지입니다. 하지. 자, 가장 낮이 긴데요. 긴 거 뭐 있습니까? 예, 길으면 기차. 기차죠. 그 다음을 여러분들 어디까지 외우고 계시는지 부를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백두산 다음이 뭐더라? 무야호인가? 무야호 이건가? 예. 자, 아무튼 예, 여러분들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혹은 다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해 볼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4: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5: 하모니 렌트카.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대한민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라디오쇼 패밀리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1대1 비대면 토크쇼 11시 내 고향. 박양규님이 주셨습니다. 캠핑 와서 라디오쇼 듣는데 옆자리에서 자꾸 힐끔힐끔 되시더니 혹시 저 이 목소리 박명수신가요? 묻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바로 그 박명수 맞습니다. 작년에 서울 가요제에 참가했을 때 실루엣과 목소리만으로 정체가 들통났을 정도죠. 박양규님 옆자리 분도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1대1 토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연결할 분은요, 저희 민서하고 동갑인데 올해 19살이 된 이진아의 막내 정세비 양이에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굉장히 귀엽게 생각하고 예, 제가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 세비 양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세비 양 반갑습니다.
2: 네.
1: 아, 안녕하세요. 박명수 아저씨예요.
2: 저 진짜 팬이에요. 박명수 선배님.
1: 정말이니?
2: 네.
1: 저기 우리 저 민서도 19살이에요.
2: 아, 네.
1: 그러면 우리 저 세비는 나중에 저 만나면 아빠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2: 그래도 될까요?
1: 당연히 되죠.
2: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예.
1: 연극영화과 갈 거예요?
2: 아이돌 이진아로서 정말 열심히 한 다음에 나중에 배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큽니다. 학교에서 예. 연기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저 고등학교에서 이제 연극영화과에 지금 저 전공을 하고 있군요.
2: 네.
1: 아, 그렇구나. 아유,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또 입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담도 되겠네요. 그죠?
2: 네, 맞습니다.
1: 예. 아유, 그래도 이거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이뻐요.
2: 제가 진짜 명수 선배님 팬이라서 진짜 할명수 나가는 것도 버킷리스트고 네. 빵도 좋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ISTP셔서 저 ENFP랑 굉장히 궁합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1: 아, 진짜예요?
2: 네.
1: 나중에 꼭 한번 보고 싶어요.
2: 진짜 제 소원이에요, 명수 예. 선배님.
1: 제가 우리 저 세비 양 보면은 제가 뭔지 아는지 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새 앨범에 나왔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1: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저희가 이번에 미니 3집 세터템포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타이틀곡은 메트로놈이라는 곡인데 혼돈 속에서도 자신만의 템포를 찾아 나아간다는 당당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인데 네. 엄청 중독성 있는 곡이니까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메트로놈. 예, 저도 이제 네. 그 음악 만들 때 메트로놈 틀어놓고 할 때도 많이 있고
2: 네.
1: 예, 하는데 그 메트로놈 맞죠? 똑딱똑 맞죠?
2: 네, 맞습니다.
1: 거기 저 한 파트만 좀 불러줄 수 있어요?
2: 네, 그 예. 가장 신나는 네. 제일 빠른 BPM인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2: Music take control, it got me moving like a metronome. 와.
1: 좋네요. 예예 예,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우리 저기 세비가 이제 19살이고 이제 한참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도전할 텐데 뭐 요새 가장 힘든 건 뭐예요?
2: 저는 이제 이번에 컴백을 했는데
1: 예.
2: 뭔가 정말 이번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 저희 이진아를 알리고 싶고
1: 네.
2: 정말 저희 이진아가 잘 됐으면 좋겠고 무대를 하면 할수록 잘하고 싶은 욕심도 커져서
1: 예.
2: 그런 게 가장 요즘 고민인 것 같아요.
1: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고 뭔가를 네. 성취하려는 것들에 있어서 좀 불안함이 좀 있는 건데 지금처럼 네.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2: 네.
1: 개콘에도 나갔다면서요?
2: 아, 맞습니다.
1: 거기 정봉균 씨 성대모사도 했어요?
2: 아, 네. 저희 팀의 수상 언니가 네.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1: 반응 좋았어요?
2: 그래도 너무 개그 콘서트 시청자분들께서 반응이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네. 감동받고 왔어요.
1: 세미는 뭐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2: 저는 애교 잘합니다.
1: 애교 한번 들어볼까요, 애교?
2: 네.
1: 네.
2: 우리 이 핀란 컴백팁도 메트로놈 많이 들어줄 거지?
1: 그래, 알았어요. 메트로놈 들어줄 거야.
2: 감사합니다.
1: 그래요, 그래요. 야, 아이고, 아, 진짜 제 딸 같아서 너무 기특하고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2: 네.
1: 진짜 저 이진아가 더욱더 좀 발전하는 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2: 감사합니다.
1: 예, 그래요.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나중에 보면 서로 아는 체 해요.
2: 네, 명수 선배님 뵈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그래요.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예.
2: 감사합니다.
1: 자, 네,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2: 네.
1: 오늘이 하지예요, 하지.
2: 네.
1: 하지가 뭔지 알아요?
2: 네.
1: 1년 중에 밤이 짧고 낮이 가장 긴 날 오늘이 하지예요.
2: 네.
1: 자, 그럼 제가 노래를 불러볼 테니까 다음 한번 불러보세요.
2: 네.
1: 길으면 기차.
2: 짧으면 바나나.
1: 짧은 바나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저기 당황스러운데 세미 양은 기름은 기차까지만 아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세미 양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더 활동 잘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자, 말 나온 김에 이진아의 노래 들을게요. 메트로놈 고맙습니다.

0: 자, 두 번째 분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6593님이신데요. 40대 시골 아지매 둘이서 1박 2일 서울 나들이 가려고 하는데 코스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김성애님이신데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예, 김성애님.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연락 주셔서 감사드려요.
1: 네.
0: 어디 사시는데요?
1: 아, 저 전북 익산이요.
0: 익산 얼마 전에 저 갔다 왔어요.
1: 아, 진짜요?
0: 예, 익산에 가서 저 차 빌려가지고 저기 군산 갔다가 왔어요, 군산.
1: 아, 네네네네. 예, 예, 예. 고향이신 거 들었어요.
0: 예예. 예. 익산이 이제KTX가 가니까 익산을 네네네. 자주 들려요. 예.
1: 아, 네.
0: 옛날에 익산이 1위였잖아요, 1위. 그거 알고 계세요?
1: 네, 맞아요.
0: 그거 기억하세요?
1: 예, 저 제가 나이 때가 그때가 있었으니까.
0: 맞아, 맞아, 맞아요. 예.
1: 네.
0: 아, 정말 익산 너무 황등 고구마 좋잖아요, 거기.
1: 네네네. 네,
0: 고구마
1: 맞아요.
0: 진짜
1: 맛있어요.
0: 기가 막혀, 거기.
1: 네.
0: 호박 고구마도 있고.
1: 너무 잘하시네.
0: 알죠. 예, 예. 서울에 와보신 적이 당연히 있죠?
1: 놀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0: 아, 진짜?
1: 네네네.
0: 오, 어떻게 또 한 번도 안 오셨대, 서울에?
1: 그냥 갈 일이 없어가지고.
0: 하기야 또 뭐, 예.
1: 먹고 살다 보니까.
0: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한번 오시려고요?
1: 네, 친구하고 네. 둘이서 단둘이 네. 한번 구경도 가볼 겸 해서 가려고 하는데
0: 네, 네.
1: 뭐 아는 데도 없고 그냥 마냥 TV에서만 보기에는 한강
0: 아.
1: 뭐 이런 데만 대충 알지 자세히 어디를 가야 좋은지를 몰라서
0: 뭘 하고 싶은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뭘 하고 싶은지 말씀하시면 제가 맛집도 좀 소개해드리고 뭘 하고 싶은데요?
1: 한강 구경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0: 한강?
1: 네네네.
0: 아, 한강 보고 싶어요?
1: 네. 네. 거기서는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한강에도?
0: 한강에, 일단 반포대교 밑에.
1: 네.
0: 한강은 다 다리마다 예쁘긴 한데, 반포대교 밑에가 좀 넓어서, 거기서 이렇게 분수쇼 비슷한 걸 해요. 밤에 보면.
1: 아.
0: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반포대교에서 물을 쏴주면 무지개 같이 막 조명이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거든요.
1: 아, 진짜요?
0: 예,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가서 앉아서 좀 구경하시면 되고 돗자리 깔고 뭐 라면이나 치킨 같은 거 드시면 되거든요.
1: 완전 좋겠다.
0: 예, 그래서 저는 한강은 그쪽 추천할게요. 낮에는 좀 더우니까.
1: 아, 반포대교 밑에요?
0: 예, 밤에. 거기
1: 그럼 낮에는.
0: 낮에는 따사로운 낮에 더우니까 어디 가지? 낮에는 마땅히 갈 만한 데가 더워서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1: 이쁜 카페나 뭐 이런 데도 구경해 보고 싶고.
0: 그렇지. 카페에 가서 이제 뭐 팥빙수나
1: 네.
0: 커피 같은 거 하셔도 좋은데 성수동에 가면 성수동이 가장 핫해 요새.
1: 네네네.
0: 성수동하고 홍대가 가장 핫한데 너무 사람 북적북적한 데가 싫으면 서촌 좋아요. 서촌. 그러니까 경복궁 옆에 있는 서촌.
1: 네네네.
0: 거기 조용하고.
1: 경복궁도 가보고 싶.
0: 예예. 그러니까 경복궁 들렸다가 서촌에 네네네. 가면은 서촌에 맛집 치면은 저기 빙수집도 있고.
1: 네.
0: 라면집도 있어요. 라면 되게 맛있어요.
1: 라면 좋아해요.
0: 예, 거기 춘자 할머니가 하는 데도 있고요.
1: 네네.
0: 예, 그거 있어요. 거기 한번 가면, 거기가 좀 고즈넉스럽고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1: 네네네네. 예,
0: 거기 가서 음식점도 괜찮은 거 있으니까, 거기가 좀 조용하니까 거기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예쁜 네네. 카페에서 그렇게 해보시고, 이제 젊은이들이 하는 그 트렌디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면 성수동이나 홍대를 가시면 돼요.
1: 성수동이나 홍대.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요?
0: 그러니까 하나만 가야지.
1: 아.
0: 예, 제가 볼 때는 성수동. 왜냐면 홍대는 아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요.
1: 네네.
0: 성수동은 조금 그래도 한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이 많이 가요. 네, 그러니까 성수동의 맛집이나 뭐 그거 쳐보면 다 나오니까.
1: 네.
0: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고 날씨가 좀 좋으면 남산도 한번 올라가면 좋은데.
1: 네.
0: 남산은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힘드니까.
1: 아, 케이블카요?
0: 그래서 이제 서울 전경도 한번 볼 수 있고.
1: 네네.
0: 예,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고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약수동에 가면은 그 맛있는 돼지고기 집이 있어요.
1: 약수동이요?
0: 예.
1: 네.
0: 을지로에도 맛있는 곳 많아요. 을지로에도.
1: 아, 너무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1박 2일이어가지고.
0: 네네. 충분히 가능해요.
1: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0: 네네. 괜찮아요. 가시면은.
1: 아, 그래요?
0: 예. 성수동이나 혹은 서촌에 가서 뭐 이렇게 차 한잔 하시고 점심 드시고.
1: 네네.
0: 뭐 약수동이나 용산 쪽에 오면은 돼지고기집 맛있는 삼겹살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드시고 네. 반포대교 밑에 가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야경 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1: 아, 완전 예. 좋은 코스 같아요.
0: 예,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오늘이 성혜 씨 네. 하지예요. 절기상 하지.
1: 네네네.
0: 낮이 가장 긴 날이죠.
1: 아, 네네네. 그죠?
0: 자, 그러면 제가 다음을 해보세요. 제가 뭘 해볼 테니까.
1: 네.
0: 기르면 기차. 다음은요?
1: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0: 오, 다 알고 계시네.
1: 저희 예. 어렸을 때는 많이 했던 거라.
0: 그러니까요. 나이대가 저를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알고 계시네요. 김성애님은 아, 높으면 백두산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1: 네.
0: 저희가 주유권하고 배달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저 서울 구경 잘하고 오세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자, 다비치의 타임캡슐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8: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7: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변함없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전화통화하는 시간인데요. 1210님이에요 지난주 신혼여행으로 발리에 다녀왔는데 현생 적응하기 힘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강진주님이신데요. 자, 강진주님 여보세요?
9: 네, 여보세요?
7: 아이고, 결혼 축하드리겠습니다.
9: 아, 감사합니다.
7: 발리 좋죠?
9: 네, 너무 좋았어요.
7: 발리 진짜 저 한 곳에 계셨어요? 아니면 뭐 한두 군데 좀 장소, 숙소 옮기셨어요?
9: 아, 두 군데 정도로 옮겼어요.
7: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 옮겨야 돼. 네, 옮길 때마다 네. 느낌이 다르죠?
9: 네, 맞아요.
7: 예, 발리가 물이 좋아가지고 저 물놀이 하기 굉장히 좋아요.
9: 네.
7: 예, 아주 잘 다녀오셨습니다. 어, 결혼하신 지가 이제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러면?
9: 한 달도 안 됐어요. 아유, 9월 딱 말일에 했거든요.
7: 따끈따끈하네. 예.
9: 네.
7: 결혼하니까 좋아요?
9: 네, 좋아요.
7: 뭐가 좋아요?
9: 어, 일단, 뭐, 일도 나눠서 같이 하고요.
7: 네.
9: 그리고 퇴근할 때 매일 데리러 와주더라고요.
7: 아, 진짜?
9: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7: 퇴근할 때
9: 네.
7: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9: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
7: 그래요, 예. 네. 이제 뭐 기회가 되면 거꾸로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부인께서 또 갈 아, 네. 수도 있는 거 하니까.
9: 네.
7: 예, 예. 아, 잘하셨네요. 신혼여행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9: 네, 맞아요.
7: 네. 이제 일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9: 네, 일은 그 휴가 때만 잠깐 쉬었고요. 바로 네, 네 시작했어요.
7: 어떤 일 하세요? 실례하지만 예.
9: 아, 저는 학원 강사예요.
7: 과목은요?
9: 수학이요.
7: 아우, 수학, 아우, 힘들어. 아우. 나 빵점 맞았는데, 거의 빵점이었는데. 아우, 진짜. 수학은.
9: 네.
7: 이게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게.
9: 사실,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7: 아니,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수학 선생님이니까.
9: 네.
7: 그러니까 저는 필요 충분 조건까지 가다가 놨어요.
9: 어, 그래도 고등학교 과정인데요.
7: 합집합, 교집합 가고 인수 네. 인수 분해까지 가고 제 뇌가 분해됐어요.
9: 아, 근데 그 필요 충분 조건 그 단어는 아이들이 진짜 어려워요.
7: 어, 아, 그래요? 인수 분해도 네. 어렵잖아요. x제곱 네,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 1.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이제.
9: 네.
7: 아, 진짜 그 다음은 배워봐야 인생에 도움이 별로 안 되던데요, 선생님. 예?
9: 네.
7: 미분 적분하고 피타고라스 알아야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던데요. 왜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 좀 해줘봐요.
9: 네.
7: 왜 배우? 미분 적분하고 그 탄젠트 그거 왜 배워요? 왜 배워야 돼요, 제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9: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요. 앞으로.
7: 아,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
9: 네, 아직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아. 네, 수학이 또 안 사용되는 분야가 없거든요.
7: 그렇지, 그렇지. 뭐 과학이건 뭐건 네. 뭐 수학이 뭐 사용이 안 된 데 없는데.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수학을 놓게 됐어요.
9: 네.
7: 재밌다가.
9: 네.
7: 그게 이제 모르니까.
9: 맞아요.
7: 진도는 나가고 나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놓게 네. 되더라고.
9: 네.
7: 그럴 때 어떻게 좀 노력을 하면 될까요? 예.
9: 일단은 요즘에는 인강이 또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7: 예예예. 예, 예.
9: 제가 학원 강사하더라도 저도 네. 녹화해서 아이들한테 수업 제공하거든요.
7: 아 그래요?
9: 근데 아이들이 잘 안 봐요.
7: 글쎄 안 보지. 왜 왜냐 모르니까.
9: 거의 변화가 없어.
7: 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뭘 알아야 보지. 예예.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그 네. 수학에 재미를 붙일 수 있게 뭔가를 좀 네. 뭔가를 좀 선생님께서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시면 선생님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9: 네.
7: 개인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개인적인 필살기가 좀 있어요?
9: 저는 막 개그를 한다기보다는 예.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도 많이 하고 네, 개별적으로 케어를 좀 하는 편이에요.
7: 아, 관심을 좀 많이
9: 네.
7: 우리 학생들한테
9: 있는 부분이니 뭐 문제 있으면 사진 찍어 보내 뭐 개별적으로 질문 받아주고 그런 편이에요. 네.
7: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9: 네.
7: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네. 말고 선생님이 모르면 물어보고
9: 네.
7: 하나하나 알아가면 된다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9: 네.
7: 아, 인천 예전에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모르면은 그냥 본인 갈 길 가셨거든요. 선생님께서. 예, 이렇게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네. 또 계속 또 선생님을 찾는 게 아닌가라도 생각이 듭니다. 예.
9: 네.
7: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될 때는 언제예요?
9: 솔직히 말하면 예. 이제 예. 성적이 잘 나올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요. 네, 성적 안 나와도 이제 열심히 한 거니까. 근데 성적 안 나오면 저도 그런데 아이 본인이 가장 속상해 하긴 하더라고요.
7: 그러니까 결국은 네. 선생님이 또 이렇게 수업 잘 한 만큼 아이들의 네. 성적이 올라갈 때 기분이 좋군요.
9: 네네. 네.
7: 그래요. 아무튼 많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9: 네.
7: 예, 예. 자, 아무튼 결혼도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9: 이제 학원 강사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7: 네.
9: 네, 앞으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7: 그걸 피부로 느낍니까?
9: 네, 인원이. 그래도 고등학생이라서 저는 아직은 크게 와닿지 않는데, 그래도 학년이 낮아질수록 좀 적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7: 네.
9: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앞으로 학원 강사 수명 이런 것들이.
7: 아니, 그런 걱정하기 전에 결혼하셨으니까 아이들 좀 많이 낳으세요.
9: 아,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7: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9: 일단, 요즘에 병원을 다니긴 했어요. 한번 검사도 받았고.
7: 에에에.
9: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7: 그러니까 한 둘 날 거예요?
9: 힘이 닿는 대로.
7: 힘이 닿으면 세 명도 됩니까?
9: 세 명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7: 아, 두 명 정도?
9: 네.
7: 알겠습니다. 예, 꼭 계획한 네. 대로 꼭 예, 네. 그런 계획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저희가 마트 상품권하고
9: 네.
7: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 감사합니다.
7: 자, 진주 씨, 오늘이 그,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예요, 하지.
9: 아, 네.
7: 제가 어떤 노래를 불러볼 테니까 다음 부분을 불러주세요.
9: 아, 네.
7: 자, 기르면 기차.
9: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7: 정답! 아, 예. 우리. 아, 진주 씨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더운데 네. 고생하세요.
9: 네, 감사합니다.
7: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종신과 김범수의 노래입니다. 너에게 간다.
2: 너에게 간다. 다신 없을 것 같았던 길.

0: 자, 이제 마지막 분입니다. 우리 신정남님이신데요. 예, 농사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샤인포도 알 속기 작업할 때 라디오쇼 들어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 말인가 모르겠네요. 자, 우리 정남님.
1: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1: 네.
0: 지금 저
1: 날씨가 너무 더워요.
0: 그죠? 네. 하우스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하시는 거예요?
1: 아, 저희는 밖에서 하긴 하지만 위에 하우스 비닐이 있어가지고. 네, 바람이 좀 안 통하긴 해요.
0: 아유, 얼마나 네. 더울까. 아이고.
1: 그렇죠. 아이고. 너무 뜨거워요. 네.
0: 그러니까요. 이게 또. 근데 샤인포도 알 속기가 뭐 어떻게 어떤 일이에요?
1: 어, 저희 먹는 샤인포도가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0: 네네.
1: 원래 포도가 알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쁜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알을 하나씩 예. 모양을 맞춰서 빼는 거예요.
0: 그거 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1: 빼면 공간이 조금 많이 비는데 에, 에, 에. 이제 그 공간에 알이 가득가득 차겠죠? 그러면 이제 예쁜 포도가 나와야 또 상품성이 있으니까 아. 그렇게 저희가 예쁘게 다듬고 있어요.
0: 아, 일부러 한두 개씩 빼주면 그걸 채우면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구나, 골고루.
1: 네네, 그렇죠, 그렇죠.
0: 아, 그것도 힘들겠네요.
1: 네, 알이 너무 많아요.
0: 알이 너무 많은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잘 된 거죠.
1: 그렇죠. 저희가 있는 뿐이죠. 뭐 잘 된 거죠. 네.
0: 혹시 저 그 농장의 규모는 얼마나 몇 평 정도 돼요?
1: 규모는 저희가 포도랑 복숭아 합쳐서 아, 5천 평 정도 돼서
0: 몇천 평이야?
1: 5천 평이요. 네, 우와. 그래서 저희가 봄 내면 와서 매번 도와드리고 있어요.
0: 와, 5천 평이면 엄청 넓은 거 아닌가?
1: 네, 많이 넓어요. 저희가
0: 주인이에요? 그러면
1: 주인은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 일손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0: 그러면 거의 그러면 다음 세대 주인 아니에요?
1: 아, 저희가 물려받아야 주인이 되는 건데 그것은.
0: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농담 삼아 말씀드린 거고.
1: 네네.
0: 어르신들만 하기에는 일이 너무 일손이 너무 부족하겠네요. 그죠?
1: 네, 맞아요.
0: 직원이 따로 없어요?
1: 네, 직원은 없고.
0: 예.
1: 저희가 와서 매번 도와드리고 있고요.
0: 예, 예.
1: 직원들을 이제 일꾼들을 쓰면 네. 일당이 나가잖아요.
0: 예, 예.
1: 네, 거기에 줄 일당을 우리 딸들에게 용돈 주신다 생각하고 아~ 예, 이제 몇 해 전부터 주고 계시거든요.
0: 예.
1: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제비가 집 찾아오듯이 여기 농촌에 일손을 도우러 오고 있습니다. 네.
0: 솔직하게 말씀 주세요. 일손 들어와요? 아니면 몇 푼 벌려와요?
1: 아, 예. 뭐니뭐니 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조금 머니 아니겠습니까?
0: 뭐니뭐니 네.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1: 네,
0: 예.
1: 그렇죠. 예.
0: 일석이조네요. 그죠?
1: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오,
1: 네.
0: 예, 예, 예. 그러니까 저 뭐 부모님도 뵙고 일손도 도와드리고 또 머니도 들어오고 하니까
1: 그렇죠. 일석이조인 예. 거죠. 네.
0: 그리고 또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 이게 내 거잖아. 내 거.
1: 그렇죠.
0: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1: 맞아요. 네네.
0: 아이고, 잘하셨네요. 예. 올해 그래서 지금 포도 농사는 잘 된 거죠?
1: 오, 가을 돼봐야 알겠지만 예쁘게 예. 예쁘게 제 얼굴같이 예쁘게 자라길 바라면서 이제 따듬고 있습니다.
0: 예,
1: 네.
0: 예. 아, 그 뭐 이렇게 저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그죠?
1: 네.
0: 아, 진짜 걱정이네요. 아, 그런 게 전혀 없어야 될 텐데. 아, 그런 게 한번 오면은 수확할 때 얼마나 저 진짜 부담되겠습니까? 그죠?
1: 네, 맞아요. 올 봄에 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예. 이 샤인포도 하우스가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0: 아, 진짜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네, 그래서 한 3일 내내 와가지고
0: 예.
1: 다시 그 철망이랑 하우스랑 세운다고 엄청 고생을 해서
0: 아이고.
1: 이번 포도가 잘 돼야 됩니다.
0: 그러니까요. 올
1: 네,
0: 올
1: 여름만큼 네.
0: 올 여름에는 진짜 뭐 가뭄 또 장마 이런 게 좀 덜해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좀 저, 아, 조금이라도 좀 많은 수확이, 예, 좀 나오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예, 부모님께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시는데 부모님께 한 말씀 하실래요? 예, 혹시? 예.
1: 어, 예. 오늘 저희 친정 엄마 생신이에요.
0: 아이고, 마침. 예, 예.
1: 네. 예. 그래서 또 저는 주일, 일요일 날에는 저 본가 궁지에 와 있지만.
0: 네.
1: 저녁에 또 가서 될 건데.
0: 네.
1: 네, 더운 날 또 너무 고생하시고 몸이 또 좀 안 좋아지고 계시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들 우리 가족들 항상 건강하고 지금처럼 웃음 가득하고 행복한 일만 많이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0: 그래요. 그리고 또 농사까지 네. 잘 되고요.
1: 네네.
0: 예, 저희가 주유권하고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어, 감사합니다.
0: 오늘이 낮이 네. 가장 길다는 하지거든요.
1: 어, 예.
0: 제가 노래 부를 테니까 다음 한번 불러보세요.
1: 네.
0: 예, 낮이 가장 길다. 길으면 기차. 그 다음은요?
1: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하늘?
0: 아. 높은 것은 하늘이 아니고 백두산이었어요. 예.
1: 아, 저런.
0: 네, 그 빠르다가 아니었어요. 빠르다가 아니었고. 자, 아무튼 실패입니다. 이제 자, 오늘 아, 재미삼아 네. 한 거니까 전화 감사드리고요.
1: 네.
0: 예, 우리 농산 일을 하시면서 항상 건강 잘 챙기면서 하세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9: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8: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0: 여기저기 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념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공식 설문이죠. 1년 중 밤이 가장 짧고 낮이 가장 긴 하진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기르면 기차 이 뒤를 끝까지 부를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50%는 왕곡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긴 하루를 부른 이승철 씨는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있는지 라디오쇼에서 라이브 가능한지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이승철의 노래입니다. 저 형이죠. 긴 하루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정리하시고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이동량이 늘기 시작했는데요.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금소 1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하고요. 이후 덕소 3패부터 정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백션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이집트나 튀르키예, 또 이란, 카타르 이런 나라 가면요, 비둘기 타워라고 하는 독특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비둘기들이 살 수 있게 그 탑 같은 거를 만든 건데요. 옛날에 화학 비료가 없던 시절에 쓰던 천연 비료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배설물을 비료로 쓰려고 만든 거죠. 이 비둘기들한테도 소중한 공간이에요. 아주 더운 대낮에 시원한 탑에서 열을 식힐 수 있으니까요. 도시의 그 참새나 까치, 까마귀, 얘네들은 다리 밑이나 그 빌딩의 큰 광고판 아래에서 태양을 피합니다. 곤충한테는요, 나뭇잎이나 풀잎이 좋은 파라솔이 되고요. 돌 틈새나 흙 속을 파고들어서 열을 피하는 곤충도 있습니다. 여름 한낮에 공원이나 동네 뒷산이 조용해 보여도 이렇게 각자 뜨겁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서 이 여름을 맞이하고 계세요?

0: 오늘 6월 21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첫 곡은요. 영국 밴드였어요. The Primitives의 Crash였습니다. 아주 질주하는 듯한 경쾌한 기타 사운드 그리고 보컬 트레이시의 상큼한 음색이 매력적이죠. 너무 빠르게 달려가다가는 부딪혀요. 속도 줄이지 않으면 사고 난다고요. 네, 이런 메시지예요. 1216님이 TV 리모컨을 어디에 뒀지 찾고 있는데 6살 아들 녀석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 먼저 보는 게 기본이야 해서 빵 터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아이들이 참 예쁘고 똑똑해요. 9024님 점심으로 크림이 가득 찬 샌드위치 먹었더니 속이 느끼해요. 한국 사람은 역시 김치에 밥을 먹어야 되나 봐요. 라디오 여기저기 가봐야 백천님만한 장인 프로는 없습니다. 속이 편해요. 김치에 밥처럼 속 편한 라디오 하셨네. 프로그램 이름 좋은데요. 김치와 밥. 고윤아 씨는 임시 보호 중인 강아지가 기분이 너무 좋으면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내요. 저는 졸졸 따라다니며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귀여우니까 봐준다. 아가들은 사랑입니다. 아유, 윤아 씨. 동물 가족을 아주 애정하시는군요. 그것도 지금 임시 보호 중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다 고맙네요. 피곤한 평일도 그렇습니다만 일요일에는 음악이 소중하지 않나요? 휴식의 그 배경음악이 돼주니까요. 어디 놀러 갈 때도요. 또 운전할 때도 음악이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챙겨놨다가 여러분 계신 곳으로 퀵 서비스합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번으로 끝내주는 백커스 토익. 한 번 토익. 백커스 토익. 한 번으로 끝내주는 백커스 토익.
3: 토익은 해커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9: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8: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9: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8: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라라 파비안의 I will love again 듣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벨기에 태생인데요. 캐나다에서 활동한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유럽의 셀린 디온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냥 벨기에에서 활동하는 게 더 좋을 뻔했어요. 캐나다에는 셀린 디온이 있었으니까. 노래 좋아요. 이 I will love again은 라라 파비안을 세계적인 디바 반열에 올려놓은 대표곡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나 반드시 다시 사랑할 거고 전보다 더 강해질 거야. 당신을 잊는데 평생이 걸린다고 해도 나 다시 사랑할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자, 이어서 노래 두 곡 준비합니다. 장작 골드만의 껌무뚜아라는 노래예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예요. 국민 가수였어요. 80-90년대 프랑스에. 많이 히트곡을 남겼죠. 제목이 껌무뚜아 너처럼이라는 뜻인데요. 이 홀로코스트죠. 유태인 학살. 그 비극의 역사에서 희생된 소녀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 아이는 인형을 좋아했어. 친구들을 사랑했지. 너처럼. 8살도 안 된 어린 소녀였어. 너처럼. 이 소녀의 짧은 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쟁의 잔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The Honey Drippers의 Sea of Love.

준비합니다. 이 영국의 전설의 밴드죠. 레드 제플린의 보컬 로버트 플랜트가 결성한 프로젝트 밴드입니다. 그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필 필립스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건데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어요 하면서 깊고 넓은 사랑의 바다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아주 로맨틱하고 달콤한 러브송입니다. 장작 골드만의 껌무뚜와 이어서 The Honey Drippers의 Sea of Love.

노래 두 곡, The Honey Drippers의 Sea of Love, 장작 골드만의 껌무뚜와 두 곡이어 듣고 왔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오늘이 1년 24절기 중에 10번째 절기 하지죠. 이 북반구에서 1년 중에 낮이 가장 길다는 날이 오늘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하지 때가 되면 낮 시간이 약 14시간 40분이 넘는데요. 반대로 밤은 이제 9시간 정도 되는 거죠. 어쨌든 1년 중에 가장 짧아요.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반환점 같기도 하죠. 이제 낮이 조금씩 짧아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달리기로 치면 반환점 찍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후반전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지치지 않게 컨디션 관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후반전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긴 여름의 한낮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사는 얘기, 또 마음에 남는 얘기, 주변 사람들 얘기 다 좋아요.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좋은 노래와 선물로 응답하겠습니다. 선물로 치킨과 콜라 세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오늘은 박예찬 씨가 주신 사연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퇴근길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차가운 빗물이 강물처럼 흐르던 그날 집을 향해 오고 있는데 길가에 있는 젖은 종이 박스 안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박스 안을 들여다봤더니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비에 젖어서 뼈가 다 드러난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녀석의 눈망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결국 젖은 박스를 손으로 받치고 빗속을 달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털을 말리고 따뜻한 우유를 챙겨주던 그날부터 고양이와 저, 우리 둘의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5월 첫 주에 갑자기 찾아온 아이라서 이름은 5월이라고 지었어요. 사실 그 즈음에 저는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지만 회사를 그만두자니 앞날이 막막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인기척을 알아차린 오월이가 꼬리를 바짝 세우고 현관 앞까지 달려나와 앉아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발등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립니다. 또 제가 소파에 앉으면 바로 제 무릎 위로 뛰어올라와 자리를 잡아요. 따뜻하고 규칙적인 골골송이 제 귓가를 울릴 때면 바깥의 번잡한 일은 이미 제 머리에서 사라진 뒤죠. 처음엔 저를 경계하며 눈치만 보던 녀석이 제 품에서 가장 무방비한 모습으로 잠드는 걸 보며 교감이란 게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걸 말이죠. 매일 밤 저는 오월이가 제 무릎 위에서 꾸는 꿈을 궁금해하며 함께 잠이 듭니다. 내일은 사람한테도 다른 생명한테도 오늘보다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짐하며 그렇게 우리는 서로한테 가장 가까운 가족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연 쓰고 답을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노래 듣고 왔어요. 새로운 사랑이 생기면서 달라진 일상을 노래한 곡이에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조 브룩스가 노래한 Love Lead the Way라는 노래였습니다. 사랑이 이끄는 대로 간다면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라는 얘기예요. 예찬 씨, 5월이 집사님, 네, 집사된 걸 축하합니다. 이런 걸 애묘인들은 간택받았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외적인 스토리는 예찬 씨가 악인 양이를 구조한 얘기입니다만 이건 운명 같습니다. 우월이가 아유 저 인간 요즘에 힘든데 내가 좀 품어줘야겠다 해서 예찬 씨 눈에 띈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양이는 이게 독립적인 동물이라고 하던데 벌써 무릎양이 된 거 보니까 우월이가 개냥이 기질이 꽤 있는 아이인 것 같죠? 아니면 뭐 빗속에서 나를 살려준 사람이라는 인식이 각인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처음에 이 인간 믿어도 될까 했다가 이 사람 나쁜 인간은 아니네 집사로 합격 이러면서 무릎까지 접수한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양이의 세계는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 하악질이라고 그러죠. 고양이가 그 위협을 느끼거나 화가 났을 때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악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악질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하악질보다는 이 골골송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골골송은 고양이가 기분 좋거나 편안할 때 내는 소리를 귀엽게 부르는 말이랍니다. 아, 우리 신혜원 작가가 가르쳐줬어요. 1인 1묘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월이 만나기 전에 한동안 그 회사 사람들 때문에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5월이하고 똘똘 뭉쳐서 고비를 잘 넘기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쌓인 스트레스를 양이한테 양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사연 주신 예찬 씨한테 치킨과 콜라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세요. 저희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 코너예요.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러 얹어서 배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뭐뭐란 노래예요. 더더더란 얘기죠. 음주운전 조사하는 거 아니고요. 노래 제목입니다. 안드레아 트루 커넥션의 노래예요. 미국 가수이고 배우인 안드레아 트루가 이끄는 미국 디스코 프로젝트입니다. 뭐뭐뭐는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뜨겁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유혹하는 노래입니다. 더더더 그리고 빌리 오션의 Get Out of My Dreams, Get Into My Car 준비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예요. 꿈속에서만 그리던 이상형한테 이제 꿈속에서 나와서 내 차 타고 내 삶으로 들어와 하는 노래입니다. 기회 있을 때 잡으세요. 내가 바로 당신의 남자예요 라는 노래. 이어서 LMFAO의 파티 록 앤썸이라는 노래예요. 2010년대죠. 전 세계 클럽가를 꽉 잡은 미국의 일렉트로닉 댄스 듀오입니다. LMFAO예요. 두 사람이 삼촌하고 조카 사이랍니다. 오늘 밤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함께 춤추고 즐기며 파티를 만끽하자 이런 얘기예요. LMFAO는요. Laughing My Freaking Ass Off라는 노래인데요. 속어예요. 배꼽 빠지게 웃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곡 이어듣습니다. 안드레아 트루 커넥션의 More, More, More. 빌리 오션, Get Out of My Dreams, Get Into My Car. LMFAO의 파티 록 앤썸

세 곡이었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나다라고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깐손의 가수입니다. 일구오레 에우노 징가로 마음은 집시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산레모 페스티벌 우승곡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집시 같아서 나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요.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게 돼요 라는 노래예요. 이어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바비 골스브로의 Summer, The First Time이라는 노래 준비합니다. 이 노래는 6월의 마지막 날 무더운 오후였어요 이런 가사로 시작해요. 17살 소년이 매혹적인 어떤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경험하고 나중에 어른 돼서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나다의 19월의 에우노 징가로 바비 골스브로 Summer, The First Time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하려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지금 스튜디오 바깥에 보우타이를 멋지게 맨 임진모 씨가 와서 기다리고 있네요. 잠시 후에 만나죠. 자, 오늘 1부 끝곡은요. 미국의 전설적인 소울 리듬 앤 블루스 그룹이에요. 아이슬리 브라더스의 Between the Sheets라는 노래 준비합니다. 시트는 침대 시트를 얘기합니다. 둘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서로 체온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자는 노래예요. 아이슬리 브라더스의 Between the Sheets. I'll be 금방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오가 지나자 서울 방향 교통량이 많이 늘었고요. 곳곳에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군포나들목에서 정체인데요. 1차로에 발생한 추돌사고 여파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양분기점에서 서면 7터널까지 밀리고요. 이후 강촌 나들목에서 차량들이 꽉 막혀 있는데요. 발산 2터널 안에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조금 지나 발산 1터널 출구를 나오자마자 1차로에도 사고 구간 처리합니다. 터널 안에서 반드시 감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에서 정체인데 1차로에 있는 추돌사고 여파입니다. 이후 감곡에서도 속도 더디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청주휴게소에서 5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비영입니다.

0: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위!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1: 소!
0: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노노노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1: 로우
0: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에 좋은 음악으로 스트레칭 해드리겠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6월 21일 일요일 2부 첫 곡은요. 주스 뉴턴의 The Sweetest Thing이었습니다. 부제가 있어요. I've Ever Known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뭐 Angel of the Morning이라든지 Queen of Hearts 이런 노래로 익숙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팝과 컨츄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음악 스타일로 사랑받았죠. The Sweetest Thing, 연인을 향한 감사와 벅찬 행복을 진실되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달콤한 건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달콤한 가사입니다. 자, 일요일 2부입니다. DJ 천이가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되죠. 방심하고 있다가는 이분한테 혼나거든요.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잠시 후에 인사 나눕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인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선물이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그 평일 출근길이나 일할 때는 1분이 1시간 같잖아요. 계속 시계를 째려보게 되고요. 일요일에는 시간을 인지하는 센서를 꺼놓고 있죠. 그러다 갑자기 어? 벌써 12시야? 아니, 아 2시? 5시쯤 되면 아유 하루 다 갔네. 이렇게 체념 상태가 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일요일 1시와 2시 사이엔 음악을 들으세요. 대한민국 대표 음악평론가 임진모의 식스센스.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딱 하루 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이에요.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믿고 듣는 음악평론가 찐모찐모 임진모씨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임진모 씨나 저 DJ 천이가 프리랜서잖아요.
1: 네네.
0: 이게 안 좋은 게 이 일과 휴식 경계가 없어요.
1: 맞습니다.
0: 모든 날이 일요일이면서 또 모든 날이 월요일이고. 그래서 제가 퇴근도 따로 없고.
1: 그 요일을 헷갈려서요. 네. 실수한 적 많습니다.
0: 그죠?
1: 네. 월요일 날 일 없으면 아 오늘 휴일이구나. 놀다가 또 갑자기 일요일 오후에 약속 있다는 거 알고 미안해하고 그렇습니다.
0: 몇 시 이후에는 이 생각을 전 안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몇 시 이후에 뭐 업무 전화를 안 받는데 이런 원칙 같은 거 뭐 있어요?
1: 그런 건 없죠.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요 6시 이후에 전화 사적인 전화 외에는 없어요.
0: 그죠?
1: 예. 네. 그래서 어떤 때 하루에요 전화 하나도 안 온 날도
0: 주말에는 있어요. 어때요?
1: 없습니다.
0: 그죠?
1: 예, 예.
0: 저도 주말에 예. 언제부턴가 전화가 안 와서
1: 예.
0: 야,
1: 그런데 저한테 내가, 전화해 주세요.
0: 내가 인간관계 이렇게 거지같이 하나? 이거 그런 생각도 하고
1: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라니까. 영어 노래 있잖아. Call me.
0: 서로 서로 할까요?
1: 서로예요, 서로. 네, 네.
0: 저는요. 아, 전화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듣는 분들 네, 섭외 전화 환영합니다.
1: 네.
0: 네. 우리 세트로도 가능합니다. 그죠, 진모 씨?
1: 아, 그럼요.
0: 네, 제주도 강의도 가기로 했잖아요.
1: 네.
0: 자, 이제 일요일 오후를 풍성하게 해줄 좋은 노래 듣습니다. 임진모 씨한테 맡겨주세요. 오늘 주제 안내부터 해주세요.
1: 자, 우리가 이렇게 유난히도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었고
0: 네.
1: 또 그 사람이 부른 곡 중에 또 리메이크 곡을 사랑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받는 리메이크 송을 한번 저인데 뭐 이거 사실 주제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곡이 많아요.
0: 아유,
1: 그런데
0: 많죠.
1: 우리가 좀 좋아했고 그리고 성향이 좀 맞는 그런 곡들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0: 좋은 노래들은 거의 다 리메이크가 있다고 봐야죠.
1: 그렇습니다.
0: 네네.
1: 자 오늘 첫 곡은 마이클 부블레입니다. 마이클 부블레 곡은 뭐 홈이라는 노래가 참 많이 나가죠.
0: 네.
1: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필링 굿을 골랐습니다.
0: 네.
1: 필링 굿 하면 누굽니까? 니나 시몬. 니나 시몬의 필링 굿. 네. 아,
0: 소울 음악의 데모죠. 뭐.
1: 그렇죠. 아주 그냥 맛이 진합니다.
0: 네.
1: 그런데 마이클 부블레 이로 갔다가 약간 뭐랄까 재즈 스윙 감성 그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듣기 좋아요.
0: 그 EDM으로
1: 네.
0: 팀도 있죠.
1: 네. 그리고 사실 이 필링 굿은 제목이 필링 굿이라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불렀어요. 이 노래를
0: 갖다. 네, 네.
1: 그런데 여전히 원곡인 니나 시몬이 강하지만 그것만큼 요즘 리퀘스트를 받는 게 바로 마이클 부블레 버전 같습니다.
0: 네. 가사 보니까 It's a new dawn.
1: 네.
0: It's a new day.
1: 그렇습니다.
0: It's a new life for me and 네. I am feeling good.
1: 네.
0: 아, 새벽이 오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나를 위한 이 삶.
1: 네.
0: 아, 너무 좋아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1: 근데 이게 필링 굿이 어떤 거냐면 단지 그냥 뭐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그래서 필링 굿이 아니고요. 이때 니나 시몬은 굉장히 그 인권운동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천대시 됐던 그런 그 자신들의 그 아프로아메리카 그 흑인들의 네. 인권 상승을 바라보면서 이게 새로운 여명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0: 좋은 거다. 아.
1: 물론 험난했지만 그걸 좋은 기분으로 표현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오늘은 마이클 부블레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Feeling good.

0: 오늘은 사랑받는 리메이크 송인데요. 마이클 부블레의 Feeling Good부터 들었는데요. 소울의 대모 니나 시몬의 노래를 이렇게 멋지게. 근데 마이클 부블레는 네. 어떤 노래를 불러도 목소리 자체가 버터고 기름지니까 네. 그냥 글쎄 좀 네. 고생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네.
1: 75년생이면 이제 그때 이제 노래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서 다들 막 예를 들자면 뭐 젊은 노래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젊었을 때. 근데 본인은 뭐 딘 마틴 노래를 끌었다니.
0: 예전 거.
1: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감성이 다른 거죠.
0: 그렇죠. 네. 두 번째 노래는요.
1: 자, 우리가 사랑한 리메이크 중에 훌리오 이글리시어스 하면 여러 곡이 있지만 저는 가장 달달한 보컬로 치면은 이 크레이지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0: 아.
1: 근데 이 크레이지라는 노래는 원래 저는 그 라디오에서 먼저 접했어요. 패시 클라인이라고 컨츄리의 사실 레전드입니다. 컨츄리 여성 레전드인데.
0: 그 윌리 넬슨이 곡을 만든
1: 곡을 썼어요. 윌리 네. 넬슨 아주 젊었을 때 쓴 곡이죠. 오래전 아주 오래된 곡인데 이걸 갖다가 훌리오 이글레시어스가 재탄생을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0: 아주 로맨틱한.
1: 예, 거의 둔갑 수준입니다 네. 노래가. 그런데 참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0: 이게 그 일테면 패시 클라인은 크레이지 이렇게 불렀는데 네. 이 사람은

0: 크레이지 이렇게
1: 왜 이렇게 과격하게야?
0: 아니 좀 이따 들어보세요. 그렇게 불러요.
2: 아주 그 악센트를 그게 두죠.
0: 흐느적거려 이 사람.
2: 근데 그게 이 사람의 네. 어떻게 보면 힘이에요. 그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색소폰 연주가 데이브 코즈.
2: 네. 솔직히 제 생각에 그 훌리오 이글레시어스가 지금은 많이 그런 평가가 그렇지만 80년대를 규정할 때 이렇게 규정한 평론가가 있어요. 80년대엔 두 사람이 지배했다. 한 사람은 마이클 잭슨, 또 한 사람은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0: 라틴 쪽은 그쪽.
2: 네.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한 곡 더 들을게요.
0: 예.
2: 폴 맥카트니 곡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Poems, Prayers and Promises라는 앨범.
0: 중대한 앨범인데요.
2: 네, Take Me on Country Roads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라이센스가 나오면서 아주 오랫동안 인기를 누린 앨범인데 여기에 정크가 있어요. 폴 맥카트니 노래.
0: 정크.
2: 이걸 갖다가 존 덴버가 리메이크를 했는데 워낙 이 리메이크가 잘 돼가지고 애청곡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라디오 DJ들이 참 선곡 많이 했어요.
0: 근데 이 제목이 네. 쓰레기잖아요.
2: 쓰레기죠. 자기가 네. 좋아하는 잡동사니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네.
0: 그 네. 처음에 저 이거 들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줬지.
2: 근데 그게 나쁜 개념 있잖아요. 네. 트래쉬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크는 약간 자파? 그 잡동산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해석일 거예요.
0: 그랬을 거예요. 소중한 네네. 추억 물건.
2: 네. 그렇습니다.
0: 두 곡이었죠. 윌리엄 이글레시아스의 크레이지, 존 덴버의 정크.

0: 오늘 일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사랑받는 리메이크 송 듣고 있는데요. 패시 클라인이 컨츄리 음악으로 부른 크레이지를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버전으로 들었고요. 폴 맥카트니 원곡 정크를 존 덴버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네. 참 어떻게 보면 그 존 덴버 목소리는 참 낭낭하고 그다음에 맑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좋아한 게 아닌가 네네.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60년대 위대한 두 밴드 노래 듣겠습니다. 예. 한 밴드는 Animals. 또 다른 밴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The Beatles입니다. 비틀스 노래는 뭐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시는 Rockin' on Music. 원래 척베리 곡인데
0: 척베리
1: 기가 막히게 리메이크를 했고요. 예. Animals 곡은 제가 House of the Rising Sun 유명하지만 이 곡도 그 곡 못지않게 크게 히트했어요.
0: 예.
1: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이겁니다.
0: 니나 시몬이 원래
1: 원래 이것도 니나 시몬. 네. 오늘 니나 시몬 노래가 두 개나 나오네요. Feeling Good 하고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근데 참 애니멀스는 그 당시에 에릭 버든이 굉장히 장쾌한 보컬을 갖고 있었고요.
0: 예.
1: 약간은 어두운 그런 보컬. 그것 때문에 더 사랑받았던 것
0: 네.
1: 같아요.
0: 네.
1: 이것도 해석이 참 괜찮은데 일설에 의하면 니나 시몬도 이 곡의 리메이크 만족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0: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니나 시몬 버전은 좀 애절하고 처연하다면
1: 네.
0: 애니멀스 버전은
1: 그야말로 락킹한 버전이죠.
0: 그렇죠.
1: 네네네.
0: 그러고 그 다음에 산테스메랄다는 아주 디스코 버전.
1: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유명하죠. 네. 이 노래는 여러 차례 그 여러 가수에 의해서 국내 사랑받았다, 국내 팝 팬들에게 사랑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락킹놀 뮤직은 뭐 제가 볼 때 존 레논의 보컬 실력이 정말 뭐랄까 유감없이 발휘된 그런 곡이 아닌가 싶어요.
0: 비틀즈가 커버를 한 노래가 별로 없는데
1: 네네네.
0: 락앤롤 뮤직을 했군요.
1: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것도 있잖아요. 트위스트 앤 샤웃.
0: 아니 그러니까
1: 네네. 많지는 없는데. 않지만 네네. 어쨌든 크게 사랑받은 거 트위스트 앤 샤웃은 아예 싱글 차트에서 2위까지 올라가는 밀리언셀러였고요. 이 노래는 발표 안 했는데도 그 못지않게 사랑받았어요.
0: 워낙 그 저 이 락앤롤 뮤직 이 노래가 척베리 네. 버전이 인기가 있었죠.
1: 그리고 현대 60년대 락이 결국 50년대 척베리나 리틀 리차드에게 비치고 있다는 걸 말해준 거죠.
0: 네.
1: 네.
0: 자, 애니멀스가 니나 시몬 버전, 니나 시몬의 노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를 어떻게 노래했는지 들어보시고요. 비틀즈가 커버한 락앤롤의 아버지 척베리의 음악 락앤롤 뮤직. 자,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0: 오늘 사랑받는 리메이크송 듣고 있는데요. 비틀즈의 락앤롤 뮤직, 애니멀즈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들었는데 비틀즈의 존 레논이 락앤롤 뮤직, 척 베리 노래 들으면서 이야, 그렇죠. 노래 너무 좋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1: 그리고 폴 매카트니도 뭐 마찬가지죠. 롱 톨 샐리라는 곡이 히트됐는데 그건 리틀 리차드 곡이잖아요.
0: 리차드, 맞아요. 네네.
1: 자, 이번에도 역시 리메이크인데요. 우리 국내에서도 사랑받은 곡입니다. 베삼의 무초. 네, 키스를 많이 해달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0: 엄청 많은 사람들이 불렀죠.
1: 대표적인 현인 선생님이죠.
0: 맞아요.
1: 현인
0: 맞아요.
1: 선생님은 여기서 베삼의 무초가 사람 이름으로 돼버리잖아요. 베삼의 무초야 뭐 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으로 바뀝니다. 네.

0: 아주 아주 장쾌한 아주 걸출한 네. 그런 번안이라고 생각하는데
1: 현인 선생님하고 저하고 네. 특별한 추억이 하나 있는 게 네. 지하철 처음 생겼을 때
0: 예, 75년
1: 현인 선생님이 예. 지하철 역사에서 네.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0: 아, 그러셔요?
1: 제가 사회를 보고요.
0: 아 진짜.
1: 근데 그 진짜 아무것도 시설이 안 돼 있는데도 예. 쩡쩡 울리 목소리가 오,
0: 그 발성이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1: 그리고 막 공명이 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0: 근데 노래 뭐 하셨어요?
1: 뺏어 뮤치했죠.
0: 아 이걸요? 아.
1: 지자꽃 뭐 그거요. 네네. 아, 대단하셨었어요.
0: 뺏어 뮤치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세자리아 에보라 이분 때문에 이 여가수 때문에 우리가 까보베르데라는 나라 알게 되죠. 까보베르데 네.
1: 그 아프리카 쪽에 서해안 쪽에 작은 섬나라죠.
0: 그렇습니다.
1: 이 사람도 그 저 맨발로 노래를
0: 맞습니다.
1: 하죠.
0: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베사메 무초 많은 사람들이 부른 명곡인데 세자리아 에보라는 뭔가 처연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그런 해석을 했어요.
1: 그 힘들게 사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 정말 슬프고 힘든 사람들의 네. 어떻게 보면 어머니 예. 네, 그런 느낌으로 노래했죠.
0: 그리고 네. 또 영화 위대한 유산인가요? 그 기네스 펠트로가 나왔던 에단 호크랑 거기에 이 버전이 흐르잖아요. 네. 그래서 영원한 이제 애청곡이 됐습니다.
1: 내게 키스해 주세요. 많이 네. 많이.
0: 그렇습니다.
1: 마치 오늘이 마지막 밤인 네. 것처럼. 이 세자리 에보라가 카보바르데 출신이라고 했는데 네. 북중미 월드컵에 첫 출전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카보바르데가. 이게 왜 내가 웃냐면 인구가 53만 명밖에 안 돼요.
0: 네.
1: 어이, 근데 제주도가 69만 명이거든요. 거기서 네. 세상에 네. 월드컵을 그러니까. 출전한 거예요.
0: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 월드컵이잖아요. 또 네. 멕시코에도 열리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바로 베사메 무초가 또 멕시코 위대한 민요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두 개 다 관련이 있네요.
1: 그러네요.
0: 네, 네. 또 하나 더 들을게요. 예. 원래 밥 딜런이 97년에 Time Out of Mind 아주 명반 나이가 들어서 명반을 내는데 여기에 기가 막힌 곡이 있어요. Make You Feel My Love. 근데 여기서 빌리 조엘이 2년 후에 이걸 갖다 리메이크인데 투자를 붙여요.
1: 예.
0: To Make You Feel My Love. 바로 나중에 아델은 다시 투를 떼고 Make You Feel My Love 부르죠.
1: 야.
0: 그러니까 빌리 조엘이 리메이크하고 아델이 리메이크했으니까
1: 세계적인 가수
0: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밥 딜런은 자기 노래보단 이렇게 해서 저작권이 엄청 챙기는 거예요. 네네.
1: 아마 저 컨트리 스타죠 가스 브룩스도 이 노래 불렀을 거예요.
0: 맞습니다. 근데 빌리 조엘 버전이 저는 참 좋아요.
1: 네.
0: To Make You Feel My Love 바로 밥 딜런의 곡을 리메이크했는데 이걸 왜 리메이크했느냐? 이때 빌리 조엘은 락앤롤 팝 안 한다고 선언했어요.
1: 예.
0: 그런데 이제 히트곡을 모으는데 워낙 히트곡이 많아서 볼륨 3를 냅니다. 그때 어느 정도 하나는 신곡이 있어야지 해서 이걸 부른 거예요.
1: 아, 네. 그랬구나. 자, 그럼 세자리아 에보라 버전의 베사메 무초 빌리 조엘 버전입니다. To make me feel my love.

0: 밥 딜런 느낌이 있네요. 네네. 그러면서 빌리 조엘 목소리가 있고요. To Make You Feel My Love.
1: 네.
0: 그리고 그전 노래는 세자리아 에보라 버전의 베사메 무쳐였습니다.
1: 한 곡을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역시 우리가 좋아하는 밴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카펜터스입니다. 남매 듀오죠.
0: 오누이죠.
1: 네, 네. 오누이인데 다우니 듀오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다우니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골인데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우니 듀오라고 하는데 카펜터스 이 하모니 그리고 카렌 카파드의 목소리는 제 생각에 다시는 우리는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0: 약간 신의 영역 같죠.
1: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노래를 규정을 못해요. 이걸 발라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발라드 그러면 너무 카펜터스 음악을 잘 그 해석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 실내악. 이 사람은 진짜 작은 실내악이에요, 진짜.
0: 목소리 자체가.
1: 네. 아, 그런데 오늘 제가 고른 건 There's a kind of hush all over the world 이 노래인데 이것도 원래 영국 밴드 허먼스 허비트 오리지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런데 카펜터스가 이걸 또 리메이크 한 거죠. 그러니까 잘했어요.
0: 오늘 밤 당신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네. 내가 당신 귀에 속삭이는 소리뿐입니다.
1: 이거죠.
0: 그렇죠. 허먼스 허비트하고 거의 편곡이 비슷한데
1: 네.
0: 카렌의 목소리가 뭐 그러냐. 워낙 뛰어나니까.
1: 전 솔직히 말해서 카렌 카펜터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나타나잖아요.
0: 네.
1: 그럼 전부 다 때려치고 저는 음악 제작할 거예요. 진짜로.
0: 인공위성은 어떡하고.
1: 뭐 이미 뭐. 아니 근데 정말 이런 소리가 나타나면 전 완전히 광분 상태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0: 아니, 저,
1: 그때 같이 해요.
0: 아 당연하죠.
1: 그리고 나서 또 내 거 저 내 거 집은 싹 없애고 본인 혼자서 다 그러지 마세요.
0: 혼자 또 성 쌌네요. 네, 일단 이 목소리부터 찾읍시다.
1: 알겠습니다.
0: 카펜터스의 There's a kind of hush.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2: 토익은 해커스.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5: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8: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리메이크 곡도 한 주로 끝내기엔 참 아쉬운 것 같아요.
9: 네. 우리가 좋아했던 곡을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제 네. 감성으로 다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8: 네. 끝곡은 임진모의 피카요입니다.
9: 네. 아마 이 곡 기억하실 거예요. 하남궁 선생의 음악은 흐르는데. 그 바로 하남석 선생의 형이죠.
8: 그렇죠. 네네네. 포크 가수.
9: 네. 네. 미국으로 가면서 활동이 끝났는데 이게 사실은 번안곡입니다. 그렇죠. 누구 번안이냐. 맷 몰러의 더 뮤직 플레이드예요. 네네. 이거 진짜 저 좋아했어요.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 극찬했잖아요.
8: 음악은 흐르는데.
9: 진짜 100만 불짜리 보이스라고. 이렇게 맷 몰러. 맷 몰러 우리나라 히트곡이 또 하나 있죠. Wednesday Child.
8: Wednesday Child. 네. Wednesday's Child죠.
9: 네. 수요일의 아이인데 그렇죠. 이 곡도 이 뮤직 플레이도 너무나 잘 불렀는데 진짜 그 한마디로 해서 영국의 시나트라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이 매트 몰로가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프랭크 시나트라보다 이분의 음색이 더 저한테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8: 아, 그렇구나.
9: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을 갔을 때 예. 매트 몰로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떤 가수였냐 그랬더니 히트곡이 많지는 않은데 영원히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그런 가수라고 설명을 했고
8: 나랑 비슷하구나.
9: 네, 어느 곡이 좋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그 본국에서는 네. Prisoner of Love 사랑의 포로인가 그 노래가 유명한데 우리는 전혀 다르잖아요.
8: 그렇죠.
9: 더 뮤직 플레이드 아니면 웬스데이 차일드였죠.
8: 한한궁 씨는 이제 들으시겠지만 가로등하얗게 네. 졸고 있는 이맘때쯤이면 또 네 생각 그렇죠.
9: 네. 노래 참 부드러웠고 그리고 서울시인가 어떤 곡을 번안 그 시를 그 부른 노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제목이 안 나는데요. 한한국 노래 꽤 많이 나왔어요. 라디오에. 네, 네. 아마 우리 임백천 선배도 그거 듣고서 다시 꿈을 꾸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맞나요?
8: 아니 뭐 여러 가수들한테 영향을 받았죠. 저요. 한남궁의 네. 음악은 흐르는데 네. 이 번안가요 들으면서 오늘 진모 씨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하죠.
9: 네, 알겠습니다.
8: 자, 일요일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주세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하제인 오늘 낮 동안 곳곳으로 30도 안팎을 웃돌고 있습니다. 자외선도 강한데요. 건강관리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안쪽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원효대교 부근에선 앞시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한남대교부터 주춤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에서 수산시장까지 더디게 지나는데요. 지나실 때 46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먼저 영동선 인천 방향으로 진부에서 진부 2터널 쪽으로 가다 서다 반복하고 면원에서 둔내터널 쪽으로 짧게 막힙니다. 이후 만종분기점에서 문막까지 7km 정체인데요. 여주분기점에서 여주휴게소 쪽으로도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촌에서 마곡터널까지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1420님께서요. 응디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 아침 겸 점심 먹은 뒤에 실내 자전거 타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후하 후하 열심히 운동하면서 들을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환상의 궁합이죠. 라디오와 실내 자전거. 귀는 활짝 열어놓고 트로트 들으면서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다 보면 어느새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요. 그만큼 칼로리는 소모되고요. 그러면은 살이 빠지겠죠? 제가 요즘 맹렬히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실내 자전거도 한번 저도 고려해봐야겠어요. 1420님, 이왕 시작한 운동이요.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열심히 페달 밟아볼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힘차게 시작합니다.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송가인의 산바람아 강바람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해 주실 거지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운동하면서 듣고 계시죠? 1420님.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서 듣고 계신다고 해주셨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자전거가 있는데 저는 임신 때 그거를 사가지고 저희 신랑 밟으라고 이제 사줬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근데 그렇게 살이 그게 잘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타봐야겠네. 6414님께서는 저는 집에서 스테퍼 밟으면서 라디오 켰습니다. 후후 짧은 숨 내쉬면서 운동하다 보면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오늘 저의 목표는 딱 1시간 하고 샤워한 다음에 소파에 눕는 거예요. 오호. 스테퍼도 저도 집에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거 생각보다 오래 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짧게 짧게 반복해서 타야 되니까 뭔가 좀 재미가 없달까. 뭐 이렇게 재밌으면서 살 빼는 거 참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스테퍼도 살 진짜 많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번에 배드민턴을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냥 밥도 원래대로 먹고 한 번씩 회식할 때도 그냥 술도 그냥 막 먹고 근데 이제 매일 저녁에 배드민턴 나가서 몇 시간씩 쳤더니 와,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8kg 빠졌대요. 진짜로 살이 많이 빠진대요, 배드민턴이.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싶더라고요. 4786님께서 아, 다들 운동하면서 라디오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주말이라 뒹굴뒹굴하다가 우리 집 막둥이가 부침개 먹고 싶다 그래서 도토리전 만들면서 듣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부침개. 도토리전도 맛있겠다. 아유, 뭘 먹으면서 라디오 듣는 게 진짜 사실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운동하면서 듣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도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해 주시고요. 참여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하는 일요일 코너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마련돼 있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좋은 노래들 이 시간에 많이 많이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2부는요. 주제를 정해서 응디와 트롯 여행 떠나보는 시간 트롯 내비게이션 함께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은

0: 생명보험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4만원
3: 회계관리,
4: 4만원
3: 재고관리,
4: 4만원
3: 생산관리,
4: 사업성도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니 왜죠?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요.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평소에 빛나는 트로트 들으시다가 신청곡 생각나시면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요.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홍성래님께서 응디 오늘도 제 귀를 즐겁게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막내딸이 아빠 모시고 부산에 갔다네요. 저는 지금 큰딸 둘째 딸과 함께 미국 여행 왔거든요. 신랑한테 막내딸이랑 즐거운 데이트하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막내딸 위해서 응가은의 막내딸 신청합니다. 아, 계속 제가 제 노래가 막내딸이다 보니까 막내딸을 계속 자꾸 막내딸이라고 발음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막내딸이랑 아빠 모시고 가셨으니까 이렇게 재밌게 데이트하다 오세요. 5462님께서 응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동생 집에 가요. 다른 동생들도 다 불러서 저녁 먹으려고요. 저녁 메뉴가 뭐냐고요? 골뱅이 넣고 상추 넣고 비빔국수 해 먹을 거예요. 매콤하게 무쳐서 맛있게 먹을 겁니다. 응디도 건강 챙기고 수고하세요. 오늘의 신청곡은 장윤정의 사랑아 부탁해요.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죠. 아, 골뱅이 맛있겠어요. 그리고 또 비빔국수에는 상추 찢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아, 시원하게 드세요. 0966님께서 저는 주말에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6시에 퇴근해서 다시 아르바이트 가서 밤 11시에 퇴근합니다. 집에 와서도 집안일 하다 보면 새벽 1시에 잠이 드는데 몸은 힘들어도 힘내봅니다. 이런 저에게 노래 하나 들려주시면 힘내서 듣고 일할게요. 박현호의 쫌치네 신청해봅니다. 6시에 아침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서 다시 아르바이트 가서 11시에 와 그 괜찮으세요? 새벽 1시에 잠드는데 다시 아침에 또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일어나서 어찌됐건 뭐 준비하고 나가려면은 4-5시간밖에 못 주무시겠는데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유 힘내보려고요. 그래도요 힘들어도요 이런 모습 보면은 참 멋있어요. 화이팅이에요. 자 노래 바로 띄워드립니다. 은가은의 만내딸 장윤정의 사랑아 박현호의 좀 친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은가은의 만내딸, 장윤정의 사랑아, 그리고 박현우의 좀 친해였습니다. 일요일 1부 코너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4520님께서 응디 저는 일산에서 도배 일하는데요.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집 노래방 기기로 트로트를 열심히 부르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홍콩 아가씨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영 실력이 늘질 않네요. 노래 잘 부르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응디 들으면서 연습하게 홍콩 아가씨 들려주시겠어요? 그럼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 집 노래방 기기 있잖아요. 이렇게 작게 잘 나오더라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가 딱 두 개 이렇게 꽂혀있고 그냥 그 뽑아가지고 버튼만 눌리니까는 휴대폰으로 연결해가지고 노래방이 되더라고요. 와, 그거 보면서 진짜 세상 좋아졌다. 스트레스 푸셔야죠. 자, 6865님께서 장성 100번 버스에서 반가운 은간 씨 목소리 나오네요. 출산 전에 듣다가 오랜만에 밖에서 들으니 더 반갑네요. 신청곡으로 박지연의 깜빡이를 키워주세요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 네,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입니다. 키고 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다 찰떡같이 알아들을 테니까 기억나는 대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2537님께서 안녕하세요. 우리 집 길고양이가 새끼를 물고 왔어요. 얼마 동안 모습을 볼 수 없어 걱정했는데 어디 가서 새끼를 낳아서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이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맞

집으로 소문이 났는지 어느새부턴가 자꾸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고 있어요. 텃밭은 고양이들이 화장실로 이용하는지 다 파헤쳐놓고 엉망이 됐는데도 저는 고양이들이 참 예쁘네요. 집 안으로 들이진 못하는 미안함에 더 잘 돌봐주고 싶고요. 아기를 챙기는 엄마 고양이의 모습이 안쓰럽고 짠하네요. 이런 제 마음을 알랑가 모르겠어요. 성리의 알랑가 모르겠어 신청할게요. 아유, 길고양이가 어디 가서 새끼를 낳아왔어. 고양이들은 임신 기간이 얼마나 돼요? 사람처럼 이렇게 막 몇 개월씩 길지는 않는 것 같아. 그죠? 아, 두 달 정도라고요? 곳에 또 가가지고 임신을 해서 나와서 왔어. 혼자서 잘도 하네요. 아유, 고양이들이 텃밭을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게 왜 이렇게 귀엽죠? 자, 신청해 주신 노래들 띄워드립니다. 정훈이의 홍콩 아가씨, 박지연의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그리고 성리의 알랑가 모르겠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정훈이의 홍콩 아가씨, 박지연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성리의 알랑가 모르겠어 듣고 왔어요. 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7209님께서 응디 매주 주말마다 짧게 들려주던 박서진의 흥해라가 나오지 않아서 서운해요. 행여 오늘은 들려주려나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박서진의 노래를 오늘은 직접 신청해봅니다. 박PD님 오늘은 들려주세요. 박서진의 흥해라 신청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노래 들은 지 좀 오래됐죠. 그렇죠? 1927님께서 응디 너무 행복한 주말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파스타를 만들어줬어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까르보나라 소스에 파스타 면을 삶아서 섞어준 거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녁은 남편이 배달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많이 아팠거든요. 아프지 말라면서 맛있는 거 만들어준 우리 아들, 배달시켜줄 우리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김나희의 까르보나라 신청할게요. 아, 판매하는 소스에다가 해도 어찌됐건 그 면을 삶는다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건데 맛있게 잘해줬나 봐요. 너무너무 착하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떻게 그걸 할 생각을 했대요? 엄마 아프니까. 아유, 알콩달콩 좋네요. 화목한 가족이에요. 9987님께서 20년 지기 직장 동료이자 저의 절친이 다음 주에 부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결혼식만 서울에서 하고 신혼집은 부산에 마련했대요. 20년 동안 이 친구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영선아 고마워. 내가 너 보러 부산으로 꼭 놀러 갈게. 잘 살아야 돼. 응디 사랑하는 제 친구의 행복한 신혼생활을 기원하면서 이 노래 신청합니다. 우연히의 우연히 신청할게요. 우리가 노래방 가면 꼭 첫 번째와 마지막을 이 노래로 장식했거든요. 그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와, 20년 지기 절친이자 직장 동료이자 와, 결혼을 해서 아이고 부산으로 가는군요. 좋다. 신혼집 부산. 바다 근처 살면 좋은데. 아유, 그나저나 아쉬워서 어떡해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산에 여행 가면 친구 만날 수 있으니까 놀러 간 김에 친구도 만나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박서진의 흥해라, 김나희의 까르보나라, 그리고 우연히의 우연히.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4: 이영.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2: 토익은 해커스.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박지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8: 1467님께서요. 오늘 저녁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놀러 나갈 계획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오늘 입고 나갈 옷 골랐고요. 살도 뺐어요. 이게 이럴 정도로 설렐 일인가 싶은데요. 그래도 설렙니다. 저 오늘 마음껏 놀다 올 거예요. 제가 다 설레요. 어, 설레라 설레라. 예쁜 옷 입고 나가서 놀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에이. 맨날 밥 차려주고 밥 치우고 밥 차려주고 밥 치우고 집안일하고 애 보고 남편 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나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마음은 또 이팔청춘 아닙니까? 재밌게 놀다 오세요. 자, 일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신청곡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이 끝난 후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반젤분들의 사연도 만나보고 빛나는 트로트의 주말 2부 코너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금잔디의 오라버니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하지인 오늘 곳곳으로 30도 안팎을 웃돌고 있습니다. 자외선도 강한데요. 건강관리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차량들로 곳곳이 혼잡합니다. 먼저 영동선 인천 방향 진부에서 진부 2터널 쪽으로 가다서다 반복하고 이후 만종분기점에서 문막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여주분기점에서 여주휴게소 쪽으로도 제속도 못 내고 있는데요. 경기권 진입해서 양지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밀리고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도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 함양 쪽으로 제약산 터널에서 사고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에도 사고 있는데요. 진출로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충청권 지나기가 힘겹습니다.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0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오유진의 예쁘잖아 였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짝이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4: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773님께서요. 8살 딸이랑 딸 친구들과 함께 롤러스케이트장 왔습니다. 응디, 롤러스케이트 잘 타나요? 사실 제가 몸으로 하는 건 정말 못하거든요. 우리 딸이 저에게 이러네요. 엄마, 나보다 못하면 어떡해? 하고 말이죠. 딸아, 엄마가 사실 체육 점수가 제일 안 좋았어. 미안해. 롤러스케이트 어려워요. 일단 중심을 잡고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사실 힘들긴 하지만 달려갈 때도 이 몸의 중심이 이렇게 짝짝짝 잘 맞아야지. 이게 안 타본 사람들은 정말 힘들죠. 딸은 그래도 운동신경이 좀 좋은가 봐요. 잘 타는 거 보면. 저도 타기는 타는데 막 잘 타지는 않아요. 어렵더라고요. 괜히 이렇게 조금이라도 힘이 좀 들어가면 슉 나가니까 무섭잖아요. 계속 타다 보면 뭐 괜찮아지겠죠. 0878님께서 아이들도 놀러 나가고 남편도 약속 있어서 나간 주말 오후 그동안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파마하고 집에 오는 길입니다. 숙제를 해치운 것 같은 후련한 기분이에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아, 이 진짜 뿌리 염색. 특히나 뿌리 염색, 뭐 흰머리 새치 염색, 뭐 파마, 뭐 이런 거 있죠? 와, 미용실에 가야 되는데 시간도 안 나고 뭐가 뭐 이렇게 참 그냥 시간 나도 이렇게 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쫙 안 가져요. 가야 되는데 거울 보면서 스트레스만 받고 아유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속이 우려나죠. 진짜 숙제를 끝낸 것처럼. 파마 잘 됐어요? 이제 또 한참 동안 또 안 가실 텐데 잘 말려야 되는데. 자, 노래 세 곡 이어서 들려드리고요. 저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윤수연의 니나노, 마리아의 거시기 안에, 양지은의 잔치로구나.

0: 안전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은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6월 21일 일요일 오늘도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은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프렌드, 친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구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어렸을 때는요, 친구가 최고였어요. 특히 사춘기 때는 이게 절정이죠.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잘 안 들려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것이 곧 진리요. 그것이 곧 법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그러면서도 좀 힘들죠. 저 친구는 왜 나랑 더 친하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친구보다 잘 나가지 않았을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괴롭죠. 하지만 또 표현은 못하고요. 나이가 들어도 사실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는 없어요. 근데 살면서 내 앞에 직면한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취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이사를 가야 하는 일들이 줄줄 생기면서 친구에 대한 고민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의 진짜 친구를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죠.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내 일처럼 행복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이죠. 우리 반지분들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이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진정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이 노래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하면 떠오르는 노래로 골라봤어요. 지금 바로 감상해 볼게요. 공은의 친구 되고 애인 되고 조명섭의 브라보 친구, 그리고 김범룡 박진광의 친구야.

공은의 친구 되고 애인 되고 조명섭의 브라보 친구 김범룡 박진광의 친구야 듣고 왔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친구입니다. 친구와 관련된 노래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로트 여행 떠나보시죠. 반짝이 변은숙님께서는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쭉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제가 힘들 때 전화를 걸어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예요. 항상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죠. 그런데 제 친구 은경이가 최근에 난소가 안 좋아서 암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요양 중입니다. 은경아, 내가 항상 응원하는 거 알지? 예전처럼 건강해지길 바랄게. 그리고 우리 곧 다시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자. 은경아 사랑해. 그리고 힘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보내주셨어요. 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인연이면은 뭐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네요. 아유, 수술을 큰 수술을 하셨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에, 얼른 건강해지셔서 은숙님이랑 또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숙님께서 친구분을 위해서 신청하신 노래 신성태의 건강이 최고더라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반짝이 안정래님께서는요. 어렸을 때 옆집에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와 같은 초중고를 나온 오랜 친구인데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같은 반이어서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이 동시에 행운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하여로 시작하는 그 편지를 받은 순간 우리는 10장을 베껴서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야만 하는 불행이 찾아온 거죠. 어린 마음에 겁이 났던 우리는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쓴 편지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편지함에 넣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는 행동이었는데 우리에겐 큰 추억을 안겨주었네요. 요즘은 서로 바빠서 아주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데요. 그때마다 행운의 편지 얘기는 빼놓지 않고 꼭 한답니다. 저에게는 보약 같은 소중한 친구지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쵸? 안 하면 진짜 큰일 날 것처럼. 진짜 그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 보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래요. 그때 그랬잖아. 깨깨깨깨 하고 웃었어. 그 다음에 만나서 또 똑같은 얘기 또 해. 너 그때 그랬잖아. 깨깨깨. 해도 해도 재밌는 게 옛날 얘기예요. 친구들끼리는. 은숙님의 신청곡 신승태의 건강이 최고더라에 이어서 정래님께서 신청해 주신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 그리고 전종혁의 영일만 친구까지 세 곡 이어서 띄워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승태의 건강이 최고더라, 진시몬의 보약같은 친구, 전종혁의 영일만 친구 듣고 왔어요. 다음 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 말씀드릴게요. 27일 토요일 주제는 꽃이고요. 28일 일요일 주제는 음식입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오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거든요. 신청곡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사이사님께서 가족들이 먹을 수박 손질하고 있어요. 저 혼자 살 때는 수박 손질하는 거 싫어서 여름에는 수박 주스만 사 먹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하게 되네요.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거든요. 맞아요. 혼자 살 때랑 같이 살 때는 아주 다릅니다. 거기다가 또 애까지 태어나면은 완전 다르죠. 맛있겠다 수박.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왕소연의 망고풍상, 남희의 내 남자, 그리고 남궁진의 당신꽃.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0: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2: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애녹의 오늘 밤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안쪽 강변북도 일산 방향으로 가양대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동호대교부터 여파를 크게 받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 10km 정체입니다. 조금 전 화성휴게소 부근에선 사고가 났는데요. 현재는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인데 아직 서평택 분기점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10시간 넉넉히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강원권 정체도 아직 여전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양 분기점 일대 3km 정도 정체고요. 이후 강촌에서 마곡터널 구간 또 설악 일대로 각각 4km씩 막힙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7km 정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하루는 24시간. 우리는 시계를 통해 하루의 흐름을 확인하고는 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휴대폰에 손을 대는 거 말고 지금 몇 시지? 하며 화면을 두드리는 게 하루 평균 약 70회 정도 된대요. 그리고 여름은 휴대폰의 사용량이 가장 길고 또 잦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때에 비해 낮의 길이가 길기도 하고요. 특히 오후에는 시계를 보지 않고서는 내가 대체 몇 시에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없어서라고 하죠.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은 오후 4시에 계신 겁니다. 우리 지금부터 같이 이 오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6월 21일 일요일 오늘 첫 곡은요.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였습니다. 여러분은 시계를 보지 않고도 지금 몇 시쯤 됐겠네 하고 아는 편이세요? 계절마다 낮밤의 길이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특히 여름은 낮의 길이가 밤보다 확

0: 확실히 길어요. 6월 오늘 기준 해가 떠있는 시간이 약 15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예요. 밤보다 낮이 더 긴 게 좋다 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계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운 것만 빼면은 여름도 확실히 매력이 넘치고도 넘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썬데이 레코드는 2부에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콩디에게 말 거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잠깐.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를 제가 또 들고 있습니다. 나름 들고 있습니다. 콩디, 저 드디어 새 차를 샀습니다. 아, 새 차 샀어. 전에 타던 차는 첫째 임신 때 중고로 사서 10년을 탔거든요. 와우. 자꾸 고장나고 수리비가 더 들길래 큰맘 먹고 새 차를 뽑았습니다. 안전운전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쌓을게요. 근데 새차 오디오로 라라랜드 들으니까 콩디 목소리가 더 달콤하네요. 이정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디오가 좋은 게 아주 장착이 되어 있나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사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신혜라님이 어? 선배님이 선배님이랑 이름이 똑같네요. 신애라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두 딸에게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차 필기를 합격하고 2차 서술형 실기시험에 두 번째 도전 중입니다. 제가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공부와 독서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독서하는 엄마 모습을 보여줄 걸 그랬나 뒤늦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컨셉을 바꿀 수도 없고 웃어요 하시면서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 지금 순천에서 신애라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멋진 것 같아요. 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서 감각을 되살려보는 것도 젊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작은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깨에 힘도 빡 들어가고, 그리고 나도 아직은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또 새로운 마음?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는 자기 시간? 자기 시간을 다시 한번 맛보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보는 응원합니다. 신애라님, 2차 서술형 실기시험 또 합격하셨는지 후기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효숙님이 신청하신 곡 박진영의 허니 준비했습니다.
2: 허니?

콩디, 겨울에 소개팅을 한다고 문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6920님. 작년 겨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연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저는 천재예요. 천재. 그때는 잘 안 돼서 인연이 아니구나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분과 다시 만나보는 중입니다. 어? 걔 또 친구의 생일이라고 뜨길래요. 망설이다가 연락을 했는데 오, 용기 내셨어. 일단 연락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예감이 좋습니다. 잘 되기를 응원해 주세요. 콩디. 아, 처음에는 느낌이 서로 통하지 않았었는데 친구 생일이라고 깨똑에 뜨면서 망설이다가 6920님이 연락을 했는데 뭔가 예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용기를 냈더니 옆구리가 아주 따뜻합니다. 라는 사연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해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이민주님, 제 생일인데 가족들 아무도 아무도 모르나 봐요. 아예 물결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신랑은 동창 모임 간다고 나가고 회사원 큰아들은 여친 만나

만난다고 나가고 대학생 딸도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제 생일인데 가족들 아 왜 이렇게 슬프지? 우프다 우퍼.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 집에 있기 싫어서 저도 화장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더 슬프네. 이거 어떡해. 라라랜드 들으면서 쇼핑이나 좋다. 돈 좀 쓰자. 돈 좀 써요. 이쁜 거 있으면 집으로 데리고 갑시다. 이 민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또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 이쁜 여자 누구야? 이거 뭐 사진을 보내주셨길래 어머 이 사연자분 되게 이쁘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야. 아이고야. 오하나사공님. 친정 가서 책상 정리하다가 콩디가 모델했던 화보를 찾았습니다. 와 이 의상 참 오래 모델 활동을 했었는데 4, 5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패션지 모으는 게 취미였거든요. 잡지를 찢어서 필통 만들고 가방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때 언니 얼굴로 도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가져가서 신랑한테도 보여줘야겠습니다. 와 이거 이탈리아인가? 어디에서 촬영했었던 건데. 이 광고 촬영하면서 와 진짜 힘들었어요. 이 정말 더운 나라가 촬영지예요. 겨울옷을 촬영 가야 됩니다. 와 정말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겨울옷을 입고 활짝활짝 웃어야 되고 참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5140님 고생했지만 아주 행복한 그런 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사진을 또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유진님이 신청하신 곡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영수님이 신청하신 곡 채연의 둘이서 이렇게 두 곡을 묶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보죠.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이 왔습니다. 청플리. 오늘 청플리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박정숙님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서 이야기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옛생각에 젖어든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추억도 나누고 그 시절 첫사랑 이야기도 나눴답니다. 그때에게 실컷하다 보니까 그냥 헤어지기 아쉽더라고요. 애들을 싹 다 끌고 노래방에 가서 소년 소녀처럼 그때 그 시절의 노래를 실컷 불렀답니다. 그 노래들을 오늘 청플리에 담아봤어요. 여운의 홀로 된 사랑, 홍수철의 철없던 사랑, 바다새 바다새. 우리에게도 분명 젊고 예뻤던 청춘이 있으니까요. 그때를 회상하며 웃을 수 있게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건강하자.

오늘 청풀리 첫 번째 주인공 박정숙님의 사연 전해드렸고 노래 세 곡을 또 듣고 왔습니다. 홀로 된 사랑, 그리고 철없던 사랑, 그리고 바닷새 바닷새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그날 아주 재미있게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확 푸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아주 시원하게 하신 듯해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

0: 옹은 박성민님이 되겠습니다. 바야흐로 1998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공부보다 친구들과 노는 걸 더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적이 뚝뚝 떨어졌겠죠. 성적표에 적힌 숫자를 보는데 한숨이 나더라고요. 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주말마다 독서실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독서실이 집에서 꽤 멀었어요. 버스로 7 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저는 꼭 걸어서 독서실에 갔었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며 걷는 게 참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공부를 조금이라도 덜 하려는 꼼수였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의 추억이 참 좋았는지 그 길을 걸으며 들었던 노래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귓가에 들리던 노래와 나를 스쳐가던 바람, 길가의 풍경들까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청풀리에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태사자의 타임, 디바의 조이, 조장혁의 그대 떠나가도 그 추억은 아마 평생 제 안에 남아있겠죠?
1: This is serious music we are dealing with here. What is serious music?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뭐니 해도.
14: 네, 청플리 박성민님의 사연 전해드렸고, 노래 세 곡 감상하고 왔습니다. 태사자의 타임, 디바의 조이, 조장혁의 그대 떠나가도, 이렇게 세 곡이었어요. 우리 박성민님은 굉장히 섬세한 결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센스티브한?

그런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귓가에 들리던 그때 그 노래 충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 나를 스쳐갔던 바람까지 그리고 귓가의 풍경까지 다 생생하다고 하시면서 성민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정숙님하고 성민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인천 사는 아들 자취방에 가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하고 혼자 살기 자신 있다고 하더니 주에 하나씩 사고가 뻥뻥 터지네요. 오늘은 세탁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세탁실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난주엔 베란다 유리창 닦다가 깨먹더니 아들 극성에 저랑 남편 아주 늙어요 늙어. 아우 이찬성 이놈아 하시면서 어머님이 우리 아드님 지금 혼자 살기 하셨는데 아주 사고 뭉치신 것 같습니다. 6177님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엄청 괴롭히시네. 지금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우리 이찬성님. 뭐라도 하나 시도를 하실 때는 그 사용설명서 매뉴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934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예전에 저에 대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뽀니 언니, 저 며칠 전에 집에서요. 고등학생 때 언니한테 보내려다 못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구구절절한 저의 짝사랑 얘기인데 지금 다시 보니 유치찬란하네요. 그래도 한 줄 한 줄 읽다 보니 그때가 생생히 떠올라서 추억여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콩디는 여전히 그때처럼 예뻐요. 까만콩 forever 하시면서 893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못 붙인 그런 편지를 갖고 계신 분들 진짜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분에게 그리고 6177님에게도 커피 선물 두 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 마지막 곡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븐의 와줘. 멋있게 또 거꾸로 숫자 7을 만들었던 우리 세븐. 노래로라도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입니다. 청담대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3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더 지나 월드컵대교 부근에선 추돌 사고 났고요. 서강대교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금산휴게소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1차로와 갓길에 걸쳐 처리하면서 뒤쪽 1km 정도 더디게 지나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감곡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차로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들 2차로, 1차로 이용해서 통행하고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감곡 나들목부터 7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충청권 지나기 여전히 힘겹습니다.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7km 정도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 벤의 주제곡을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벤

0: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1972년에 개봉한 동명의 호러 영화 벤의 주제곡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벤 듣고 왔어요. 당시 마이클 잭슨이 어린 나이였는데요. 맑고 아주 섬세한 목소리로 아주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파릇파릇하죠. 그리고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 전 미국 빌보드 1위 싱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제목이 벤이에요. 벤이라서 사람 이야기 같지만 영화 설정 안에서는 조금 독특한 대상에게 보내는 그런 우정 스토리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텔레파시로 쥐떼를 조종하는 소년과 대장쥐 벤의 기괴한 우정을 다룬 영화예요. 스토리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확실하게 본 영화는 맞는데 기억이 그렇게 또 확실하게 나진 않네요. 마이클 잭슨의 미성이 아름다운 벤, 주말의 명화 덕분에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는요. 선데이 레코드가 문을 엽니다. 6월에 기록 중인 키워드는 라떼의 추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때 그 시절 이야기들 오늘도 같이 재미있게 나눠볼게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

0: 4만원
1: 재고관리
0: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2: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요 시간이면 일요일 오후 요 시간이면 어김없이 찾아가는 코너입니다. 썬데이 레코드. 6월에 기록 중인 키워드는 라떼의 추억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이승철님. 저의 라떼 시절, 리즈 시절이라면 24. 군대를 막 제대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대하고 얼마 안 돼서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일명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고 하죠.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던 그녀는 제가 입대하고 6개월이 안 됐을 때 저에게 편지로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하지 편지에 솔직하게 썼더라고요. 나 다른 남자가 좋아졌어. 너도 누군지 알 거야. 우리 과 K선배. 그 오빠랑 사귀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건강해. 편지를 읽고 제가 밤새도록 울어서 선임들이 엄청 챙겨줬습니다. 아무튼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선임 후임 덕에 버틸만 했는데 제대하고 사회에 나왔더니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연애 중인 그녀를 볼까 봐 당장 복학도 못하겠고 한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외롭다. 격하게 외롭다. 나도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음반 가게에 가서 가요책을 하나 샀습니다. 당시 가요책에 친구 찾기 페이지가 있었거든요. 이름, 나이, 취미, 집주소,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그 중에서 저와 잘 통하겠다 싶은 여자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요책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이승철이라고 하고요. 우리 동갑이네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 제가 목소리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신감이 막 붙어서 여러 명에게 마구잡이로 전화를 걸었죠. 당시 휴대폰이 있긴 했어도 사장님, 회장님들만 쓰던 시절이라 그녀들과 집전화로 통화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했던 기억이 나요. 밤 9시에 전화하면 그거 나니까 꼭 받아라. 그렇게 세 명의 여자들과 썸을 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들은 제가 자기하고만 통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통화를 이어가다가 제가 서로의 이름을 헷갈려서 잘못 부르는 사고를 한두 번씩 치면서 욕을 먹고 싹 다 연락이 끊겼던 기억이 납니다. 두 명 이름은 아직도 생각납니다. 희경이와 선주. 요즘 친구들은 SNS로 썸을 탄다는데 제가 지금 태어났다면 썸조차 실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목소리만 좋지 문자로 설렘 주는 거?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좋았던 시절의 추억이네요. JS.

이승철님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노래들은 진우션의 전화번호,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시아의 근원 목소리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그때 샀던 어머 이런 게 있었구나. 뉴 히트송 어머 무슨 멜로디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진짜 가요책을 사서 사진을 또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은 표지 모델이 전영록 씨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김한선 씨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손지창 씨 얼굴이네요. 근데 우리 이승철 씨 이 라떼의 추억을 들어봤는데 실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 갔어요. 6개월 만에 이별 통보 받았습니다. 여자친구한테. 그리고 나서 격하게 울었어요. 그리고 격하게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샀어요. 이 가요책을. 이거를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 전화로 통화하고 나중에는 결론은 욕을 먹고 싹 다 연락이 끊겼다. 지금 남아있는 건 두 여자분의 이름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희경이와 선주. 이 두 분은 어디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어우, 난 이분들이 궁금하네. 그런데도 우리 이승철님 성격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좋은 시절의 추억이네요. 좋은 시절의 추억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번이고요.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라떼의 추억을 레코딩 중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 어여어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님.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 당시 우리 학교의 연애 성지는 도서관이었습니다. 학과별로 건물을 다르게 써서 소개팅이나 미팅을 하지 않는 한 다른 과 애들을 만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군의 식당이나 도서관에 가야만 낯선 사람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서관에 엄청 자주 갔어요. 도서관에 자리 세팅을 해놓고 잠깐 자리를 비우면 책상에 삐삐 번호가 적힌 쪽지가 붙어 있거나 음료수가 놓여 있거나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없으면 연락 주세요. 02로 땡땡땡. 집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천천히 알아가고 싶습니다. 012 땡땡땡. 제가 엄청난 미녀여서 인기가 많았을까요? 아니요. 시험 기간이 아니면 도서관에 여학생이 많이 없었거든요. 여학생 혼자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 그 안에 앉아있던 남학생들이 한 번씩 안 볼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쪽지만 몰래 붙여놓는 남자들은 제가 삐삐로 연락을 하기 전까지 대부분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 중에 용기 있는 소수의 남자만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쳐다보니까 그제야 제 옆에 쪽지가 붙은 캔커피를 놓아주던 남자. 저랑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않고 씩 웃으며 인사하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처음엔 제 타입이 아니어서 그냥 커피만 받고 말았는데요. 그 뒤로 몇 번 더 먼저 다가와서 커피를 주고 음료수를 주고 초콜릿을 주고 하길래 웃으면서 받고 밥 먹었냐고 묻길래 안 먹었다고 하고 그럼 같이 먹자고 하길래 군의 식당 가서 밥 먹고 영화 좋아하냐고 하길래 좋아한다고 하고 같이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술 마실 줄 아냐길래 안다고 하고 또 같이 마시고 손잡고 사귀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죠. 아마 저 같은 커플이 당시 꽤 있지 않았을까요? 다들 저희처럼 지금도 깨볶으며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백승아님의 이야기와 함께 노래 세 곡을 또 들어봤습니다.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잭스키스의 커플, 핑클의 영원한 사랑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근데 사연을 좀 보니까요, 우리 백승아님 연애할 때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됐어요. 봐봐, 얼마나 편합니까? 커피 주고 음료수 주고 초콜릿 주고 하길래 웃으면서 받았어요. 밥 먹었냐고 물어서 안 먹었으니까 안 먹었다고 했더니 또 같이 먹고, 그리고 영화 좋아하냐길래 좋아한다고 하니까 가서 영화 보고, 술 마실 줄 아냐고 하니까 안다고 했고 같이 마시고 손잡고 사귀고 뭐 하나 이렇게 걸리는 거 없이 술술 이 연애가 잘 풀려서 지금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백승아님이 그렇게 또 까칠한 성격은 아닌 듯해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앞으로 보내주셨고, 오늘 마지막 레코드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김대현님의 사연이에요. 저의 라떼 시절, 리즈 시절이라면 아주 어렸던 꼬마 시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란 엄청난 개구쟁이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늘 담 너머로 저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김대현! 김대현! 어딨어? 너 엄마가 뛰어다니지 말랬지? 너 바지는 또 왜 그래? 넘어졌어? 아, 좀 얌전히 좀 다녀. 김대현! 김대현, 엄마가 부르면 대답하라고 했지? 엄마가 부르는 걸 알면서도 못 들은 척하며 뛰어놀던 아이,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죠. 안 그래도 방방 뛰던 제가 더 신나게 뛰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에 소독차가 올 때였어요. 산밑 동네라 모기와 해충이 많아서 유독 소독차가 자주 왔거든요. 소독차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면 저는 친구들과 그 뒤를 따라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저 멀리서 엄마들이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현아! 친구야! 소철아!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물론 저희가 말을 들었을 리가 없죠. 연기 속을 뛰어다니며 어떻게 술래잡기를 하다 보면 엄마한테 뒷목을 잡혀서 끌려가는 애들이 어떡하냐 이거 애들이 여럿 있었어요. 저는 요리조리 엄마 손을 피해 다니다가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는 그런 애였다고나 할까요. 어허이, 저리 가 이놈들, 아저씨가 위험하다고 했어 안 했어. 소독차를 몰던 아저씨가 야단을 치며 다른 마을로 사라지고 난 뒤에야 소동을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재미가 없어진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 집으로 갔고 집집마다 야단 소리가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때 저와 함께 뛰놀던 아이들 모두 저처럼 아저씨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며 뭔가 기분이 묘하긴 하네요. 다들 잘 살고 있겠죠?

0: 내키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노래 세 곡을 또 선곡해 주셨습니다. 김대현님,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소대의 사랑 그리고 추억이었습니다. 그 소방차가 아니라 소독차. 하얀 연기를 내뿜으면서 달리면 그 뒤를 바짝 쫓아서 또 뛰어갔다는 그런 사연들이었습니다. 와, 연기 속을 뛰어다니면서 술래잡기를 하셨다는 얘기에 와 진짜 빵 터졌습니다. 김대현님 여튼 재밌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을 갖고 계시네요. 추억을.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썬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있습니다. 소개되면 선물 드립니다. 라떼의 추억들, 리즈 시절 얘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소개된 이승철님, 백승아님, 김대현님 세 분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입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2시간 엄청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상행선 흐름이 많이 답답합니다. 지금은 주로 경기권 부근 지나기가 불편한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상남 3터널까지 밀리고 설악에서 월문 3터널까지 18km 긴 구간 답답합니다. 이후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10km 밀리고요. 만종분기점에서 문막 쪽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여주 휴게소 부근 짧게 주춤하고 덕평에서 양지터널까지 10km 길게 정체입니다. 반월터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진출로 1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면서 군포부터 다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문경 2터널 부근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1대 2km 정도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복용을 했을 때 환자의 증상이나 병세가 호전되는 위약 효과를 뜻하는 말인데요. 반대말인 노시보 효과도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실제로 약효가 나타나지 않고요.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임정희의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윗으로 이노진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마다 느끼게 되는 이 불안 초조. 아,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내일 회사 문 안 열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하고 계시죠? 아니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더라도 예, 방송 듣다가 일요일 끝났네 하고 또 한숨을 푹 쉬시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 플라시보 효과 참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데 이 반대 효과가 노시보 효과라는 거 저도 처음 알았네요. 맞죠. 플라시보 효과를 강력하게 믿는 만큼 그 반대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인가 앨범 작업을 하러 일본에 갔었어요. 멤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해야 될 것도 많고 정작 막 멤버들이랑 같이 도와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녹음하고 세션들에 이제 뭐 인사도 하고 그런 걸 다 꾸려가는데 혼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제가. 아, 뭐 찍을 영상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갑자기 생전 안 오던 치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약을 되게 많이 가지고 다녀요, 여행 다닐 때. 그래서 뭐 이제 진통제도 많이 가지고 갔죠. 그랬는데 보통 제가 한알 먹으면 다 나아요. 그런 좀 괜찮은 약을 잘 받는 몸인데도 와 3박 4일 동안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다 결국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씻은 듯이 나았었어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0: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런갑다 하잖아요. 근데 직접 겪어보니까 맞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꽁 하고 스트레스 있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러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 약도 안 된다는 거, 답이 없다는 거 그때 참 많이 느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밝게 마음을 먹으면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겁니다. 자, 일요일 저희에게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저는 이노진이고요. 보내주신 사연들 좀 볼게요. 3509님, 어제 이른 저녁부터 12시간을 푹 자고 오늘 7시 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밀린 집안일도 하고 보고 싶었던 만화도 정주행했는데 오전이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스트임까지 듣는 알찬 휴일이 되었습니다. 긴 하루 중에 스트임이 제일 재밌어요, 인디.
1: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항상 이런 거 꿈꾼 적이 있어요. 뭐를 하면 시간이 좀 더디 간다고 느껴질까? 저는 항상 상상을 하는데 어렸을 때 생각을 많이 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학교 갔다 와서 그렇게 열심히 뭐 야구도 하고 놀고 막 뛰어당겼는데 해가 안 져. 그때 생각이 막 나요. 진짜 생생하게. 근데 다 커서는 조금만 눈 감았다 뜨면은 오후 2시. 조금만 이러면 야구 시작해. 저녁 6시. 막 이렇게 훅훅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3509님은 진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이 알차게 아주 이쁘고 귀엽게 쓰신 것 같아서 부러웠어요. 아, 그리고 김경숙님. 남편한테 인디처럼 좀 다정하게 말해봐봐. 이랬더니 남편이 삐진 거 있죠. 참. 그래서 지금 남편이 좋아하는 팥빵을 사러 나갑니다.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도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팥빵으로 남편 어린이 달래주러 갑니다. 아, 여긴 또 남편 어린이가 계시네 또. 아, 정말. 그쵸. 우리 어렸을 때 예, 울다가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웃게 되는데 남편도 우리 경숙님 마음처럼 잘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잖아요. 비교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특히 남자들한테 뭐 비교하면은 그 오래 갑니다.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네. 아우, 나니까 이렇게 팥빵 자기한테 사주지. 인디한테는 사주지도 못해. 이런 말씀 또 하면 안 돼요. 아죠? 제 이름 인디 꺼내지도 마세요. 알았죠? 자, 박선주의 소중한 너, 모자이크의 왕자와 병사들

박선주의 소중한 너, 모자이크의 왕자와 병사들 듣고 왔습니다. 스위트라 비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3123님은 18,000보를 걸었더니 얼굴이 벌겋게 익었어요. 싹 씻고 나와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스윗드라이브를 들으니까 지상 낙원이 따로 없네요. 인디도 수박 좋아하나요? 아, 하세요.

수박 좋아하죠. 수박 좋아해요. 그 과즙도 참 청량하니 좋지만 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수박은 이 과육, 씹히는 그 과육이 예술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입맛이 다셔지네. 그나저나 18,000보 어딜 다녀오셨어요? 어이구 많이도 걸으셨다. 2730님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어른들이 다들 기분 좋게 술을 드시는 바람에 제가 결혼식장, 식사 모임, 친척집, 기차역을 오가는 이 셔틀 기사로 활약했습니다. 엄마를 통해서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후기가 전해져서 너무 뿌듯해요. 엄청 뿌듯하죠? 그 평상시에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친지들을 매일 보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두 번, 뭐 한 번 이렇게 보는데 그때마다 뭔가 내 능력으로 나의 이 실력으로 좀 친척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하고 또 후일담에 야 호진이가 진짜 그거 잘하더라. 야 덕분에 시원하게 다녔어. 걱정이 없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저 어깨가 싹 올라가면서 뿌듯해집니다. 기분 좋으시겠네요. 자 노래 마이티 마우스의 톡톡 준비해놨고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마이 스타일까지 나갑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러블리즈의 종소리였습니다. 아이 좋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희수님, 친정에서 따온 보리수를 깨끗하게 씻고 설탕에 재워서 보리수 청을 만들었어요. 조금 지나서 숙성되면 시원한 음료로 마시고 음식할 때 설탕 대신 사용할 겁니다. 맛있겠죠? 하트 하트 하트. 예, 아 정말 알뜰하게 미리 이 여름을 준비하신 우리 스티인들 사연 만나보면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 먹는 그런 음료들보다 직접 이렇게 해 먹는 그런 청량 음료들 건강에도 좋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K3003님 아유 오셨네요. 내일 회사 열어요? 아 왜 열지? 나는 아직 덜 쉬었는데 왜지? 왜인 거지? 그죠? 아까 오프닝 때 아니 하여튼 일요일마다 느끼는 그런 감정 3003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시간의 흐름이란 이겨내야죠. 예, 이겨내세요. 예, 기분 띄우시고요. 그러라고 저희 있습니다. 네,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빠지려는 우리 스튜인들 제가 바로 잡아서 딱 줄 세워드립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예, 준비하시고 내일

회사 가려면 준비물 챙기셨어요? 가방 싸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옷 고를 거 내일 아침에 고르지 마세요. 미리 골라놓으세요. 예, 스트레스 제가 줄여드립니다. 3003님. 신효범의 언제나 그 자리에, 김정은의 널 사랑해, 임하영의 언제나 너의 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들 세 곡 들려드릴 테니까 가방 싸세요.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0: 대학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4: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네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노진입니다.
1: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이효리의 Remember Me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뵙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함양산 삼골휴게소 부근에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 관련 사고인데요. 여파로 차량들 한 차로 이용해 지나고 있어서 뒤쪽 1km 정도 정체고요. 반대쪽 같은 지점 2차로에서도 대형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오후 내내 이어지던 상행선 정체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그리고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쪽으로 각각 10km씩 어렵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종에서 월문 3터널까지 13km 밀립니다.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까지도 꾸준히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둔내터널 일대 그리고 여주휴게소에서 이천 쪽으로 짧게 막히고요. 양지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스윗드라이 비노진입니다. 일요일 2부가 시작되었어요. 에즈원의 12야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 함께하는 신청곡 하이웨이. 듣고 싶은 노래들을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듣고 싶은지 간단한 이유만 짧게 덧붙여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그 전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주세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귀만 활짝 열어도 충분하지만 이 손까지 살짝 움직여서 듣고 싶은 노래까지 보내주신다면 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 신청곡 하이웨이.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463님, 저의 응원가를 인디와 함께 나눕니다. 팬데믹으로 멈춘 일상을 버티게 해준 노래였어요. BTS의 Life Goes On. 선곡이 필요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틀어주세요. 그 적절한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 Right now. 우리 국가대표 BTS 1번 타자로 모시겠습니다. 0612님, 세상에, 드라마 도깨비가 방영된 지 10년이 됐대요. 코트자락을 휘날리면서 저를 심쿵하게 했던 공유 오빠와 이동욱 오빠가, 와, 10년 전이라고요? 거짓말. 도깨비 OST 찬열과 펀치의 Stay With Me 신청할게요. 10년. 저는 더 된 것 같기도 해요. 워낙 명작이고. 오, 그래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 공유 오빠와 이동우 오빠는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죠. 진짜 도깨비들이야. 7647님, 알고리즘에 이끌려 요즘 2000년에서 2010년대 가요에 빠져서 듣고 있습니다. 하, 그때가 좋았는데. 나중엔 2026년을 이렇게 추억하겠죠. 보아의 Only One 들려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전 가요랑 참 지금 가요랑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야, 먼 훗날 또 다시 보면은 또 새로운 느낌이겠죠. 그때 그 시절 노래들은 참 멜로디도 잘 들리고 따라 부르기도 좋고 그랬어요. 덕분에 들어보죠. BTS의 Life Goes On, 찬열과 펀치의 Stay With Me, 그리고 보아의 Only One.

BTS의 Life Goes On, 찬열과 펀치의 Stay With Me, 보아의 Only One 듣고 오셨습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계속 달려갑니다. 2338님,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합니다. 손님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김건모의 스피드 들려주세요. 손님이 진짜 미워지게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스피드야 스피드야 얼른 얼른 해서 완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700님,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아내가 분명히 뭔가 마음이 상한 것 같은데 아무 말을 안 해서 더 무서워요. 제가 뭘 놓친 걸까요? 진우션과 엄정화의 말해줘 신청합니다. 얼마나 좌불안석일까요?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결국 알게 되면 아 그랬구나, 매번 이렇게 우리는 모르죠. 아 이유가 뭘까? 5403님, 자영업을 하는데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어요. 친절하신 분들도 많지만요, 가끔 나타나서 제 멘탈을 흔드는 분들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0: 그래서 속으로 호통을 많이 칩니다.
1: 야야야.
0: 그래서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신청이요. 아이고, 이유가 너무 재밌으신데. 그러니까요, 98% 평화롭다가도 2%의 그런 민원들, 그런 손님들 때문에 하루가 참 힘들게 지나갑니다. 정말. 그래서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1: 야야야.
0: 호통치시라고 바로 들려드릴게요. 이번 세 곡은 가요 톱10 시리즈네요. 김건모의 스피드, 진우션과 엄정화의 말해줘,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김건모의 스피드, 진우션과 엄정화의 말해줘, 베이비복스의 야야야까지 듣고 왔습니다. 3823님, 새 아이를 둔 직장 맘입니다. 출근 전, 퇴근 후, 집에 있는 주말엔 거의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어놔요. 어려서 부모님이 레코드 가게를 하셨던 영향일까요? 일상에서 음악이 없으면 어딘가 어색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막내딸이랑 듣고 있는데 이젠 제법 라디오가 익숙한지 광고도 다 따라 부르네요. 오늘은 저도 아이도 좋아하는 최신곡 하나를 신청해 봅니다. 한로로의 영영 들려주세요. 아, 역시 신청하신 실력? 예, 이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정들, 또 그 누나 형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생들이 더 음악의 조예가 깊고 그렇게 듣고 자라와서 음악적으로 이렇게 가수로 또 뻗어나가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해요. 5392님, 중학생 아이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너무 심해서 요즘 좀 힘들지만 그래도 어렸을 적 너무 예뻤던 곰돌이 얼굴만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있어요. 아이가 오면 저녁은 뭘 해줘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신청할게요. 좀 안 컸으면 좋겠는데 더디 자랐으면 좋겠는데 너무 또 훌쩍 커서 사춘기입니다. 잘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5392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요. 1950님, 인디, 제 문자 잘 가요? 진짜 가요? 아니, 요즘 제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 것 같아서요. 이력서를 그렇게 돌렸거든요. 근데 면접 보러 오라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 없네요. 옥상 달빛에 달리기 들으며 위로받고 싶어요. 예, 죄송해요. 문자 너무 잘 왔어요. 바로 와버렸어요. 1950님이 그냥 1번 타자예요. 예. 볼 거예요. 예, 이제. 예, 내일부터 저기 터진대요. 예. 잘 터진대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파이팅 잃지 마시고요.

판로로의 영영,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옥상 달빛의 달리기 듣고 왔습니다. 와, 이렇게 마지막을 우리 빛나는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로 하니까 더 따뜻하고 더 진심이 전해지는 것 같고 그렇네요. 좋습니다.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잔나비의 꿈나라 별나라.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신청곡 하이웨이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당첨자 명단은요, 우리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겠고요. 거기에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예, 꼭 성함과 연락처를 한 자리 남겨주세요. 자, 일요일 마지막 곡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정체는 대부분의 소됐지만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 부근인데요. 3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뒤쪽 3km 정도 정체고요. 이후 월문 3터널까지 가다 서다 반복합니다. 적소산패에서 강일까지도 5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용인 부근 짧게 주춤하고 신갈분기점에서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서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이제 충청권 일대로만 더디느름 남아있습니다.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쪽으로 7km 정도 어렵고요.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함양산 삼골휴게소 부근에선 앞시간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청하터널 부근에도 사고 났는데요. 1차로와 갓길 통행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나의 여름이 모든 색을 잃고 흑백이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세상의 꽃들과 들풀, 숲의 색을 모두 훔쳐올 테니 전부 그대의 것 하십시오. 그러니 그대는 나의 여름이 되세요. 시인 서덕준의 도둑이 든 여름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내 것을 빼앗겨도 억울하지 않고 내 몫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죠. 햇살이 키워낸 여름의 초록도, 비가 온 뒤 하늘에 걸린 무지개도, 바람에 실려온 싱그러운 향기도 모두 담아뒀다가 그 사람에게 슬쩍 건네주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건 내 세상을 조금씩 덜어 상대의 세상을 채워주는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여름을 나눠주고 계신가요?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맥시 프리스트, I can see clearly now.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21일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탐스러운 수박을 보고 있으면 아 우리 할머니가 수박 참 좋아하는데 하면서 낑낑거리며 사들고 가는 마음이나 예쁜 노을 사진 찍어서 친구에게 보내는 일, 우연히 듣게 된 좋은 노래 링크를 공유하는 일, 이런 소박한 것들도 다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겠죠. 예. 저 오늘의 절개상 하지였습니다. 이제 더 뜨거워질 일만 남았는데, 그나마 이제부터 좀 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길어지겠죠. 예. 밤이 되면 그래도 조금 선선하잖아요. 조금. 뭐 열대야가 두렵긴 하지만, 예. 지금까지는 예, 낮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낌없이 건네면서 긴 여름 예,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시원한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3: 이영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2: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2: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군비 댄스 밴드 선 오브 자메이카 9050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장거리 운전하는 60대 화물차 운전사입니다. 예전부터 팝을 좋아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가 좋은 선 오브 자메이카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아유, 피곤하시겠네요. 예, 날도 더운데 자칫 졸음운전은 안 하시겠죠? 예, 쉼터에서 꼭 좀 피곤하거나 졸음이 몰려온다 싶으시면 꼭 쉬셔야 됩니다. 예, 물도 많이 드시고요. 예, 9050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1일 일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8536님, 보통 쇼핑은 아내들이 좋아한다는데 우리 집은 정반대네요. 남편이 주말마다 아울렛 가자고 조르는데 피곤해서 미치겠어요. 옷이나 신발이나 다 거기서 거긴데 그냥 한 곳에서 진득하니 구경하고 사면 되지. 온 매장을 들쑤시고 다녀요. 원래 이러셨나요? 원래 이러셨으면 그냥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울렛 매장을 가는 게 굳이 뭘 사러 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걸 수도 있어요. 보통 아울렛 매장이 교외에 있잖아요. 도심에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냥 드라이브 겸 해서 가서 이제 뭐 구경도 좀 하고 이거 몰링이라고 하나요? 몰링? 이렇게 저기 상점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게 일종의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운동도 되는 개념이어서 그걸 몰링이라고 하는데 몰링을 즐기시는 건가? 이 더위에 그냥 나가고 싶으신 거죠. 답답하니까. 8536님은 또 그냥 막뭐 여기저기 이렇게 상점 들어가셔가지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시구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딱 거기에만 들어가셔서. 저도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그냥 뭐 사러 가는 게 좋다라기보다 그냥 바람을 쐬고 콧바람을 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저는 심지어 평일에도 지금은 아니고요. 평일에도 예전에는 휴가를 내고 아울렛을 간 적이 있어요. 그냥 가면 뭘 사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은 거기 단골 커피 마시는 데가 또 있고 뭐 아이스크림도 마시고 뭐 이게 좀 구경도 했다가 이게 교외에 아울렛이 있으니까 이게 뻥 뚫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 논뷰가 있어요. 논뷰. 논이 쫙 펼쳐져 있는 파주 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가 참 좋았는데 요즘은 피곤해요.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기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만큼 예전의 열정과 의욕이 이제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것도 한때입니다. 그냥 좀못 이기는 척뭐 매번은 아니지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많이 사면 이것도 문제지. 그거는 좀 제어하실 필요가 있고. 9499님, 제주도로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친구와 꽉찬 50살이 된 기념으로요. 밤에 숲길을 걸으며 반딧불이도 보고, 평일 조조 영화도 보고, 작은 항구 앞 중국집에서 낮술도 하고, 한라산도 등반했습니다. 아, 그게 꼭 꿈인 듯 다녀오니 다시 사회생활로 정신이 없네요. 여고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아이돌,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신청합니다. 아, 제가 요거를 좀 못해봤어요. 진짜 절친이랑 뭐 1박 2일이건, 1박 2일은 좀 짧다. 뭐 2박 3일이건, 3박 4일이건, 이렇게 좀 어디 휴양지 말고요. 이렇게 좀 제주 같은데 올레길도 좀 걸으면서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을, 그렇게 좀 한적하게, 너무 이렇게 일정에 쫓기지 않고, 요런 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누가 같이 가줄래나? 그게 문제야. 저는 다 가고 싶은데, 다들 거절할까봐. 한 사람은 걸리겠죠? 한 사람 정도는. 자, 신청하신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듣고요. Backstreet Boys, Everybody.

유키스 온 더 블록 스텝 바이 스텝 9499님이 신청하셨고요. Backstreet Boys Everybody 였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하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아, 6961님 상추에 붙어있던 달팽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으리으리한 빌라도 장만해줬어요. 그 큰 집에서 혼자 지내려면 아무래도 심심할 것 같아서 한 마리 더 입양해보려 하는데 외래종이 더 많더군요. 둘이 대화가 될까요? 걱정이 됩니다. 커가면서 알도 많이 낳는다는데 빌라에서 호텔로 옮겨줘야 할지 그것도 고민이네요. 네. 걱정도 팔자입니다. 외래종이면은 뭐 소통하는 게 뭐 좀 다를까요? 말이 안 통할까요? 외래종이 좀 더 크죠? 달팽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아닌가? 예. 아, 근데 이거 저기 나중에 이거 주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이게 번식력이 또 환경이 맞으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예. 요거, 호텔까지는 아니고 그냥 큰, 예. 그냥 큰 빌라 몇 채면 될 것 같습니다. 호텔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글스의 곡 신청하셨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6848님이 신청하신 아비치 더 나이트였습니다.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예,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점심에 알바하고 다시 학교 가고 점심도 못 먹고 바쁘게 살고 있는데 마냥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도 열심히 살고 있을 테니 저도 열심히 알차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을 매일 일하신 어른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야, 정말 그 어떻게 루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예 그렇게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렇죠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에도 예 주말에는 뭐 일을 안 하신다고 해도 집안일을 하시고 예 그 생각하면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 그냥 어렸을 때 머릿속에 예, 부모님들이 어떤 일하시는 그런 모습은 정말 끊임이 없다? 예, 끊임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야, 참 대단했구나. 예, 루틴이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예, 좀 초인적이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지. 예, 굳이, 내 몸을 막 갈아 넣으면서 소위, 예,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될, 강박은, 있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죠. 그 안에서 이제 의미를 찾아내느냐, 없느냐. 그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1일 일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167님, 취미가 베이킹입니다. 오늘은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제빵을 하다 보면요. 양심에 찔려서 빵을 많이 못 먹어요. 버터를 이렇게 넣어도 되나 싶을 만큼 넣고 설탕을 이만큼 부어도 되나 싶을 만큼 넣거든요. 오늘도 꾹 참고 한 조각만 먹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때 집에서 베이킹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설탕이? 버터가 진짜로? 근데 만들어 놓고 보면 시중에 파는 빵들 맛보다는 막 그렇게까지 막 기름지거나 막 달거나 이렇게는 또 나오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 먹는 빵들은 얼마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그 버터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또 향신료도 진짜 많이 들어가겠죠. 그나마 집에서 하는 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도 야, 이거를 내가 먹는다고. 그래도 저는 맛있던데. 아, 이렇게 들어가니까 맛있는 거지. 아,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저절로 예,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어느 순간 보니까. 0570님, 여기는 홍천입니다. 맨날 집에서 듣다가 캠핑 와서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자, Sam Oak featuring Kayla, Lovely Glow 신청을 하셨고요. Cash Always까지 두 곡이에요.

Sam Oak featuring Kayla Lovely Glow 0570님이 신청하셨고요. Cash Always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나유신 씨, 25년 직장 생활 중인 청취자입니다. 오늘도 드림팝이 제 마음을 가볍게 하네요. 20년 이상 직장 생활하면 뭔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주말 저녁은 군대 휴가 복귀하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임금 피크를 앞둔 저로선 지금 이 기분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퇴직할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임금 피크를 앞두고 계시는구나. 막상 이제 일이 좀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면 아 일 더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또 나실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죠 뭐. 예.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뭐 오래 한다고 뭐 직장생활이 편해지나요? 익숙해지는 건 있으나 여전히 직장은 직장입니다. 건강하게 예,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무 씨가 신청하신 컬린 블런스턴 타이거 인 더 나이트

0: 선생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오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1부 끝곡으로 펠레 칼베리의 트래블링 보이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벼락과 우박이 떨어지는 등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9시를 가까이 하면서 정체는 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함양 산삼골 휴게소 부근에서는 벌써 3시간 가까이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2차로와 갓길이 막혀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이제 청주 휴게소 일대로만 정체 남아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안현분기점 진출램프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이제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사이와 또 덕소산패부터 강일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계 1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코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번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번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웨스트라이프 빠빠 베이비. 예, 들었습니다. 7923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승진 시험이 있어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며 들어요. 44세 공부하려니 쉽지 않네요. 집중도 잘 안 되고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집니다. 부서에서 합격 기원 쿠키도 받았으니 낙방하면 안 됩니다. 승진 시험은 진짜 안 들어오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는 예, 뭐 그냥 강박이 없잖아요. 별로 뭐 부담도 없고. 근데 승진 시험은 이게 시험을 본다는 것도 사람들이 알고 어떻게 됐어? 예, 또 물어보기도 하고 안 됐어 이러면 아, 예, 44시면은 저보다 한참 어리시네요. 한참 동생이네. 라고 말씀을 드려야 예, 공부에 박차를 가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합격 소식, 승진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팝과 관련된 별별 차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와 함께하는 별별 차트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감상평도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

0: 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4: 토익은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팝.

0: 일요일 밤 별별 차트쇼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차트 가져오셨습니까?
1: 네, 오늘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영상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데요. IMDB,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에서 영화, 드라마, 배우 관련 이제 정보를 모아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난 2019년에 한여름을 위한 영화 음악 베스트 100을 꼽았어요.
0: 네.
1: 그중에서 예, 탑10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뭐 영화가 또 그 철이잖아요. 예, 많이들 또 블록버스터 영화 개봉하니까 그렇죠. 예. 보곤 하는데 내 영화 속의 장면을 오래 남게 하는 건 누가 뭐래도 음악입니다. 음악 들으면 딱 장면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거짓말처럼.
0: 그렇죠. 예. 예.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름에 개봉을 했고 또 여름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 중에서 굉장히 사랑받았던 그런 음악들 어떤 곡들이 있는지 10위부터 살펴볼 텐데요. 10위는 정말 고전입니다. 이게 1959년에 개봉했던 우리나라에서는 피서지에서 생긴 일 이렇게 개봉을 했어요.
0: 피서지.
1: 원제는 서머 플레이스인데 완전히 다른 뜻인데
0: 피서
1: 뭐 이런 거 많아요. 많잖아요.
0: 아니, 네. 그러니까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라 그래서 전 처음에는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요.
1: 네. 그 청춘 영화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제 무명 배우였던 트로이 도나 휴를 이제 일약 청춘의 우상으로 만들어줬던 영화고 이 영화보다 사실 이 영화 음악이 더 유명해요.
0: 그렇죠.
1: 네. 서머 플레이스 이 테마곡이 너무 유명합니다. 이 곡은 이제 퍼시 스페이스가 자신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해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당당히 정상을 차지했던 곡이고 또 앤디 윌리엄스가 이제 노래를 해서 가사를 붙여서 노래한 버전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맥스 스타이너가 작곡을 했는데 이분이 대단한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작곡하신 영화음악 감독이고 카사블랑카 그리고 그 두 영화는 딱 매치업이 되잖아요. 네, 근데 킹콩도 하셨네요.
0: 킹콩.
1: 네. 그럴 수 있죠. 네. 뭐 멜로 영화만 하나는 뭐 없으니까.
0: 아, 그럼요.
1: 네. 근데 아마도 맥스 스타이너가 빚어낸 선율 중에서 가장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악이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연주 음악을 경음악이라고 불렀었잖아요.
0: 경음악.
1: 1970년대, 네, 80년대까지

0: 그래서 막 경음악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FM에. 근데 그 시대 때 이제 다운타운 가에서 또 라디오에서도 많이 흘러나왔던 그런 곡입니다.
1: 네.
0: 12곡 함께 하시죠.

0: IMDB 선정 한여름을 위한 영화음악 베스트 10, 예, 12곡 들었습니다. 피서지에서 생긴 일, 서머플레이스의 테마곡 예, 들었습니다.
1: 네. 이게 미국에선 1959년에 개봉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선 1972년인가 개봉했어요.
0: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1: 예전엔 그런 영화들도 많았습니다. 항상 좀 늦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실시간,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네, 개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0: 하죠, 진짜. 네, 와.
1: 그만큼 대한민국이 그러게요. 국익이 예, 달라진 거예요.
0: 네.
1: 자, 이번에는 9위 8위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위는 바나나라마의 곡. 아, 이 곡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크루얼 서머가 9위를 차지했어요. 영국이 배출한 인기 걸그룹 바나나라마의 뭐 거의 최대 히트곡이라고 할 수가 있고 IMDb에서도 여름의 감정적 긴장감을 표현하는 대표곡으로 갈수록 여러 OST에 삽입되고 있는 그런 곡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또 베스트 키드라고 개봉을 했던 라이프 마치노가 개봉했던 그 무협 영화, 무술 영화죠. 거기서 이제 가라데 하는 건데 그래서 원제는 가라데 키드인데 예전에는 이제 가라데라는 말을
0: 쓸 수가 없으니까
1: 쓰고 네.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다간 영화가 뭐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베스트 키드로 개봉을 했었는데
0: 베스트 키드는 또
1: 그 영화 인기 있었어요.
0: 네.
1: 그 영화에 또 삽입돼서 이 곡의 인기가 또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멤버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이제 영국 팀인데 활동을 할 때 우연히 LA 한 호텔에서 타이슨을 만났다고 하네요. 마주쳤는데 굉장히 보자마자 이제 웅 하고 겁을 먹었대요.
0: 네, 네.
1: 그럴만하죠. 무섭잖아요. 이제 보자마자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춰가지고 먼저 와서 인사를 했대요. 야,
0: 귀여운데요. 귀여운데.
1: 추성훈 씨도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돌이나 이런 여배우들한테는 아주 친절하더라고요.
0: 돌변하더라고요.

0: 그리고 8위는 영국 밴드 멍고제리의 In the Summertime. 예, 이 곡 하나로 정말 멍고제리는 기억되는 팀 One It Wonder입니다. 1970년 데뷔 히트곡이고 팀의 리드싱어 레이더 씨 연구실에서 또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일하면서 단 10분 만에 뚝딱하고 만든 그런 곡이라고 하네요. 뭐 영국 차트에서는 7주 연속 1위를 차지했었고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는 3위까지 올랐던 곡. 근데 사실 이 곡을 제가 이제 좀 물어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도 모르던데요. 이거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1: 제목은 들어봤는데 예예 네. 예. 뭐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0: 반면에 이제 바나나라고 하는 네. 분들은 다들 아시고.
1: 아이, 그렇죠.
0: 예. 예. 이거 또 커버 버전도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9위, 8위 곡을 함께 네. 감상하시죠.

0: IMDb 선정 한여름을 위한 영화음악 베스트 10. 자, 9위 곡 바나나라마의 Cruel Summer 들었고요. 8위 곡 멍고 제리의 In the Summertime 예, 들었습니다. 네. 이 곡 들어봤어요.
1: 네.
0: 예, 예, 예. 들으니까 알겠네요.
1: 약간
0: 예.
1: 동요 같기도 하고 예, 예, 예. 예, 굉장히 재기 발랄한 네.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제 7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Db에서도 이 곡은 여름하고 별로 직접적 연결은 없지만 그래도 여름 로맨스 장면에 많이 삽입되는 곡이다 라고 밝혔는데 글쎄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곡이 의외로 많은 영화에 쓰이진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 드라마 같은 데에 막 많이 흐르긴 했었는데 영화 주제가입니다. 원래 1955년에 개봉했던 영화의 주제가였는데 이제 그때보다는 나중에 더 유명해진 그런 곡입니다.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
0: 네.
1: 누가 뭐래도 뭐 이건 사랑과 영혼이죠.
0: 그렇죠.
1: 원제 고스트. 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고스트? 사랑과 영혼하니까 오 좀 이렇게 오지 않나요?
0: 우리 드라마 같아요.
1: 제가 볼 때 이거 정말 제목 잘 바꾼 것 같아요.
0: 네.
1: 그 영화에서 또 그 두 주인공 데미 무어와 패트릭 스웨이즈가 도자기를 핀는 장면에서 이 곡이 또 흐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또 팬들을 심쿵하게 했는데 여간 그 원래 1955년에 그 언체인드 멜로디 원제 영화의 주제가로 쓰였었는데 그때는

0: 레스 박스터라는 사람이 불러서 그 노래도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해요.
1: 예, 예.
0: 그렇지만 팝팬들에게는 아무래도 1965년에 라이처스 브라더스 버전이 유명하고 그게 오이드팝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왔었는데 1990년에 사랑과 영혼에 삽입되면서 그때 길보드를 또 점령했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1: 그렇죠. 예.
0: 그런 곡이고 저도 안양에 있는 모 극장에서 방석을 주더라고요. 자리가 없으니까
1: 없어서. 통로에
0: 통로에 앉아서 좋은 방석도 아니고 말이 방석이지 좋게 얘기해서 방석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신문 말아가지고 주는 것 같은 걸 깔고 앉아가지고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0: 많은 분들에게 추억이 있는 영화 같은데요. 7위 곡으로 함께 하시죠. 예.

0: IMDb 선정 한여름을 위한 영화 음악 베스트 10. 자, 7위 곡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들었습니다.
1: 네, 이제 6위, 5위, 4위 소개해드립니다. 여기는 여름 리조트 감성과 로맨스를 느끼게 해주는 OST다 그랬는데 별로 공감은 안 가는데, 예, 더티 댄싱의 주제가로 너무나 사랑을 받았던 패트릭 스웨이즈의 네. She's Like the Wind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 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고, 일단 더티 댄싱

0: 때문에 여성 팬들이 또 예.
1: 그렇죠.
0: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춤 잘 추는 패트릭 스웨이지가 노래까지 해주니까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입니다. 놀라운 건 이 곡의 작곡가에 뭐 몇 사람이 같이 했는데 패트릭 스웨이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초안을 패트릭이 만들었다는 거. 예.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5위는 비치 보이스. 뭐 여름에는 비치 보이스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Wouldn't it be nice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곡이 이상하게 미국에서는 뭐 여름 관련 뭐 노래 꼽을 때마다 상위권에 랭크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우리나라에서 아니거든요.
1: 네, 그렇죠.
0: 이 곡보다는 아예 I Get Around 이런 곡이 더 인기가 있는데 아니면 Surfing USA. 근데 이 곡이 약간 미국 사람들 취향인 것 같습니다. 1966년에 발표돼서 사랑받았던 곡이 5위를 차지했고요. 4위는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 부른 Summer Nights입니다.
1: 나와야죠.
0: 아, 네. 이거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올리비아 뉴튼 존이 또 저의 우상이었고 예. 꿈에도 자주 종종 나타났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래 너무 귀엽게 부르잖아요. 노래를 사랑스럽게.
1: 그렇죠. 네.
0: 자, 4위 곡을 함께 하시죠.
1: 네.

0: IMDb 선정 한여름을 위한 영화음악 베스트 10 4위 곡 들었습니다.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 서머 나이트. 네.
1: 영화 그리스의 삽입곡입니다. 네. 그리스 뭐 청춘들이 다 좋아하는 영화고 뮤지컬로도 꾸준히 공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한때 고소용 정우성이 출연했던 청바지 광고에 또 이 곡이 흘러가지고 역주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0: 네.
1: 이제 3위 곡입니다. 탑건의 삽입곡. 아, 탑건 여름에 비행기 전투기 씬 보면 시원하죠. 네.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가 3위를 차지했네요. 영화도 영화고 또 이 곡도 굉장히 사랑을 받았었는데 원래 이 곡이 러브 테마곡은 아니었는데 감독이 노래를 듣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시나리오를 수정해서 없던 러브씬을 만들어서 이 곡을 넣게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고요. 이게 그랜드 슬램을 작성한 곡입니다.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 주제가서 빌보드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던 곡. 사실 이제 레린한테는 이것밖에 없죠. 노래 말고 우리나라에서 두 곡만 더 대보세요 했을 때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되는 또 사랑받는 곡 3위 곡 함께 하시죠.
0: 네.

0: IMDb 선정 한여름을 위한 영화음악 베스트 10 3위 곡 베를린 Take My Breath Away 들었습니다. 네,
1: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의 주제가 들립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도 간혹 방송하고 이렇게 TV 채널 돌리다 보면 영화 채널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의 주제가 들이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이 곡도 뭐 영화 주제가이기도 하지만 정말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네. 명곡으로 자리매김한 곡입니다. 비치보이스의 코코모입니다.
0: 네, 네.
1: 탑건의 주인공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또 다른 영화 칵테일의 주제가 이때 정말 남자가 봐도 톰 크루즈 매력적이었는데 저도 이거 칵테일 이렇게 뭐 제조법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좀 네. 배우려고 하다가 쉽지 않더군요. 우린 포기가 빠릅니다. 기타도 좀 치다가 사실 기타를 저희 애하고 같이 늦지 정말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네. 어차피 애가 배우니까 같이 하셔라. 그래서 아니 너무 오래됐는데 될까 해가지고 이제 했죠. 근데 처음엔 제가 조금 앞서갔거든요. 근데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0: 실력이.
1: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포기했거든요.
0: 알겠습니다.
1: 아무튼 칵테일 이 영화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영화고 그 이 곡은 그 샌프란시스코로 유명한 스코트 맥켄지가 비치보이스 멤버 마이클 러브와 함께 만든 예. 그런 곡입니다. 듣고 있으면 정말 시원한 곡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함께 하시죠.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 뭐니 해도.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IMDB 선정 한여름을 위한 영화음악 베스트 10. 이제 1위 곡이죠.
10: 네, 네. 대망의 1위 곡. 네. 정말 별별 차트의 단골 손님. 비지스의 Staying Alive입니다.
9: 아, 예.
10: 도시의 열기와 리듬이 그대로 살아있는 디스코 OST 여름의 밤. 가장 유명한 에너지 트랙 중 하나로 꼽힙니다.
9: 진짜로 그래요? 야,
10: 신조어네요. 에너지 트랙. 이게 뭐 한여름밤에 춤추면 땀나고 너무 더울 텐데 에어컨 있는 데서 쳐야 될 텐데. 존 트라볼타의 토요일 밤의 열기 Saturday Night Fever는 정말 영화사의 한 획을 걷고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9: 그렇죠. 네.
10: 이 시대에 내가 20대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9: 10대셨나요?
10: 코올리기였죠. 네. 1977년이에요.
9: 네.
10: 나 국민학교 1학년 때.
9: 아,
10: 1학년 때인가?
9: 네. 네, 국민학교. 그러네요. 네.
10: 그럼 국민학교 나왔어요?
9: 네.
10: 초등학교 못 가봤어요?
9: 저도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갔어요.
10: 예전에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저 전유성 씨가 그러더라고. 나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왜 초등학교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 짜장면만 먹었지. 그런 것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9: 네.
10: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노래. 네, 정말 최고의 디스코 명곡. 이 곡이 1위를 차지했네요.
9: 네. 자, 비지스의 Staying Alive 오늘 끝곡으로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연석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10: 감사합니다.
9: 예,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우.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11살 소녀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들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요, 기쁨이는 라일리의 행복을 위해 슬픔이를 자꾸 멀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슬픔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슬픔이에게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는데요.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절기 하지입니다. 슬픔이 있기에 기쁨이 더 찬란하게 빛나듯이 세상에는 서로 반대편에 서서 서로의 존재를 더 뚜렷하게 증명해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낮과 밤도 그중 하나겠죠.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낮이 있기에 이 여름밤이 유난히 달콤하고 낭만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장재인의 여름밤으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이에요. 우리는 밝은 면만 가득한 세상을 살고 싶고 또 그런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지만 사실 어느 한쪽만 존재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슬픔이 깊을수록 그 뒤에 오는 기쁨은 더 크고 높고요. 또 어둠이 길수록 새벽은 또 밝다고 하잖아요. 윤태연님, 보안 업무하고 있어서 주말에도 근무합니다. 휴게실에 항상 라디오가 틀어져 있어 다른 직원과 같이 듣다가 야간 순찰하고 쉬는 시간에 문자 보내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보안 업무 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 게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일하시고 남들이 쉬는 주말에 또 근무 계속 하시고 빨간 날 명절에도 보안은 사실 쉴 수가 없잖아요. 늘 많은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밤그대와 함께하는 야간 순찰 멋진데요. 공지사항 있습니다. 2026년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새해 결심들 잘 지키고 계신지요? 밤그대에서 2026 나를 돌아봐 특집 준비했습니다. 상반기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2026년 상반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부터 잘한 일, 후회되는 일, 뭐가 있었는지 남은 2026년 하반기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지 바라는 일도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습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특집은 내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에일리의 저녁 하늘, 알리의 그대여 함께해요 들으셨습니다.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199님, 남편이 커다란 종이 가방을 내밀면서 선물이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웬 선물? 놀라서 봤더니 빙수기계인 거 있죠? 이게 왜 선물이야? 따졌더니 당신 빙수 좋아하잖아. 실컷 만들어 먹어. 이러는 거 있죠? 남편, 나는 내가 직접 만든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빙수를 좋아하는 거라고. 아, 그쵸. 모든 음식이든 간식이든 만들어줘서 마시는 거지. 예, 물론 내가 해서 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아닌 사람도 꽤 있다는 거. 5754님, 주말 내내 컨디션이 안

와서 누워 있었어요. 밥도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더니 휴대폰 보니 어제 오늘 합쳐서 걸음수가 200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은 밖에 나가서 혼자 얼큰한 짬뽕 한 그릇 사 먹고 배불러서 집 근처 뛰고 왔어요. 샤워하고 나니 너건너건 피곤하네요. 그래도 오늘 많은 활동을 갑자기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사람이 걸어야 사는 것 같습니다. 0794님, 남편이 살 뺀다고 요즘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견과류 안에 쬐끄만 젤리가 섞여 있는 거 있죠? 제가 그거 보고 뭐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 건빵에 별사탕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네요. 아, 순간 저도 모르게 납득해버렸네요. 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맞는 말이긴 하네요. 건빵에 별사탕 맛있어서 건빵 먹잖아요. 그래요. 견과류 먹는 게 어딥니까? 과자 대신에. 태연, 더원의 별처럼. 박정현,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들려드릴게요.

찾으며 작곡가를 정해서 그 작곡가의 노래와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월간 작곡가.

2026년 월간 작곡가 6월호의 주인공은요, 우리들의 영원한 마왕 신해철입니다. 신해철은 자신이 몸담았던 무한궤도와 넥스트, 그리고 솔로 앨범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프로듀서로도 참여하며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신의 데뷔 무대기도 했던 대학가요제 출신의 후배들 전람회의 데뷔 앨범 프로듀서로 참여했고요. 1997년엔 넥스트의 베이시스트 김영석과 함께 에메랄드 캐슬의 데뷔 앨범 발걸음을 직접 기획하고 프로듀싱했습니다. 1998년엔 토이 3집의 객원 보컬로 이름을 알린 변재원의 솔로 1집 음반을 프로듀싱했어요. 그리고 데뷔하자마자 국민 남동생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았던 이승기의 데뷔 앨범에도 신해철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2004년에 발매된 이승기의 데뷔 앨범 나방의 꿈은 싸이가 총 프로듀싱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해철이 앨범의 음악적 완성도와 락발라드로서의 정체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가 작곡한 노래 시작과 앵콜이 이 앨범의 첫 곡과 끝곡으로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럼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청춘의 다짐과 꿈을 담은 곡 이승기의 앵콜 같이 들어볼까요?

싸이가 가사를 쓰고 신해철이 작곡한 노래 이승기의 앵콜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월간 작곡가 신해철 편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세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7057님, 오늘로써 차량 주행거리가 딱 10만 킬로를 찍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박수까지 쳤네요. 2차로 출근도 하고 부모님 병원도 모시고 다녔는데 별일 없이 함께 달려준 시간이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참 기특하네요. 10만 킬로의 여정을 함께한 차에게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 길을 정말 효도하시고 일도 하시고 알차게 보내신 7057님도 응원드립니다. 최은주님, 가족들과 군산 선유도 다녀왔어요. 차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듣는데 초등학생 아들도 아는 노래가 많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덕분에 얘기거리가 많아서 지겹지 않게 잘 다녀왔네요. 역시 노래가 주는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오, 요즘 초등학생 아들이 음악에 관심이 많나 봅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좋은 노래 공유하면 너무 좋죠.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군산 선유도에서. 저도 여기 선유도 드라이브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싸이의 연예인 같이 들어요.

긱스의 챔프, 앞서 들으신 곡은 싸이의 연예인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4947님, 제 반려견 마리가 16살의 나이로 강아지별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보내고 나니 간식 많이 줄걸,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닐걸, 후회가 남네요. 마리에게 저는 좋은 주인이었을까요? 그럼요. 어떻게 극진하게 최선을 다해도 후회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도 사랑이 부족하니까 아마 사랑 많이 받은 마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1255님, 하나뿐인 아들, 2년 넘게 취준생으로 있다가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진주로 발령이 나서 짐 싸들고 제품을 떠났네요. 우리 둘 다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들이 무탈하게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일단 취업은 너무 기쁜 일인데 이게 또 가족의 품을 떠나게 되네요. 그래도 아들의 새로운 인생을 또 응원하고 시작해야겠죠? 이면정의 고마워요. 오성민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서영은이 부릅니다. 웃는 거야?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1544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1: That's right.

0: DJ, put it back on. 날 따라 춤을 춰요.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0: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공지사항 알려드릴게요. 밤그대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2026년 상반기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습니다. 방송 중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인절미 컵빙수 챙겨드릴게요. 특집은 내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갑자기 아이오아이의 노래 8824님 699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우리 징그대에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937님, 오랜만에 목욕탕 갔다 왔더니 몸이 노곤노곤 피곤해서 낮잠을 잤는데 눈뜨니 밖이 캄캄한 거 있죠. 낮잠을 무려 4시간이나 잤어요. 배고파서 급하게 비빔라면 끓여먹고 청소 좀 했더니 벌써 이 시간인데 잠이 안 올까 걱정됩니다. 근데 왠지 느낌에 잠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하셨잖아요. 라면도 먹고요. 이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밤그대 끝날 때까지 계속 들으시면서 체조라도 하시죠. 3688님, 내일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요즘 살이 좀 쪄서 급하게 다이어트 해보려고 점심부터 굶었더니 배고파요. 지금은 이미 늦어서 정말 아무것도 못 먹는데 괴롭네요. 그래서 내일 끝나자마자 뭐 먹으러 갈지 맛집 찾는 중이에요. 이게 사람이 금식을 하게 되면 뭔가 한이 쌓여서 이것만 끝나면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지 생각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이워크의 Suddenly 들려드립니다.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송지선님 신청곡이었어요. 먼저 들으신 곡 제이워크의 Suddenly, 동방신기의 Hug였습니다. 너어두어님, 남편이 오늘 저녁에 스파게티랑 스테이크 구워줘서 맛있다고 폭풍 칭찬해줬더니 기분이 많이 좋았나봐요. 설거지는 제가 한다니까 굳이 굳이 자기가 한다고 콧노래 부르면서 하더니 제가 제일 아끼는 접시를 와장창창 깼어요. 순간 욱했지만 기죽은 모습 보니 짠해서 괜찮다고 해줬네요. 그랬더니 다시 신나서 후식으로 식빵 튀김 만들어준다고 지금 주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아, 남편님 너무 최선을 다하시고 귀여우십니다. 저는 오늘 남편님의 이 노력에 엄청난 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도님, 아무리 지금 주방 뒷정리가 걱정되셔도 오늘은 꼭 잔사를 보내주세요. 4910님, 오랜만에 쌍둥이 조카들 만나러 가는 길에 예쁜 리본핀 하나씩 사갖고 갔거든요. 똑같은 거 싫어할까봐 분홍색 하나, 주황색 하나 사갔는데 조카들이 서로 분홍색 하겠다고 울고불고 난리 나서 분홍색으로 다시 바꿔다 준다고 하고 겨우 진정시켰어요. 처음부터 똑같은 걸 사갔어야 했는데 제가 조카들 마음을 제대로 파악 못했네요. 이제 아셨죠?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무조건. 쌍둥이가 아니고 나이 차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리 납니다. 박세별, 이한철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자우림의 애인 발견 전해드릴게요.

2부의 I'll be there 들으셨어요? 7965님, 우리 딸 TV보다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잠꼬대 하더라고요. 근데 꿈속에서 뭘 잘못한 건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네요.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적응 잘하고 있다더니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강하고 똑똑한 아이니까 잘 이겨내겠죠? 아유, 너무 안쓰럽네요. 잠꼬대에서도 사과를 이렇게 하고. 근데 초기니까 당연히 걱정도 많이 되고 긴장도 해서 그럴 것 같아요. 잘 적응할 겁니다. 1854님, 내일 우리 아들 첫 출근이에요. 제가 괜히 긴장돼서 내일 아들 입을 와이셔츠 다림질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아들은 일찍 잔다고 방에 들어가긴 했는데 아마도 못 자고 있겠죠? 첫 출근. 와, 누구에게나 이 첫 출근의 긴장과 설렘, 이런 추억들이 있는데 우리 아드님은 이제 그 추억을 하나 만드는 날이네요. 아마 잘 해낼 겁니다. 예쁜 와이셔츠 입고요. 버벌진트의 시작이 좋아, 설지연의 약속대로, 에코의 마지막 사랑, 제이의 어제처럼 들려드릴게요.

Happy New Year 복사하기 붙여넣기 쏟아지겠지 1년에 서너 번씩 볼까 말까 한 지인들의 단체 문자 요새는 잘 읽지도 않네 그냥 비행기 모드로 왜 낮춰

우울하지만은 않아. 나 오늘 너 비워내려고 이곳에 왔어. 지난 여름 모래 위에 네가 한 낙서처럼 빠르지도 쉽지도 않겠지. 물론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 너드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24시간 우리는 시계를 통해 하루의 흐름을 확인하고는 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휴대폰에 손을 대는 거 말고 지금 몇 시지? 하며 화면을 두드리는 게 하루 평균 약 70회 정도 된대요. 그리고 여름은 휴대폰의 사용량이 가장 길고 또 잦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때에 비해 낮의 길이가 길기도 하고요. 특히 오후에는 시계를 보지 않고서는 내가 대체 몇 시에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없어서 라고 하죠.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은 오후 4시에 계신 겁니다. 우리 지금부터 같이 이 오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맞겠네 하고 아는 편이세요? 계절마다 낮밤의 길이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특히 여름은 낮의 길이가 밤보다 확실히 길어요. 6월 오늘 기준 해가 떠있는 시간이 약 15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예요. 밤보다 낮이 더 긴 게 좋다 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계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운 것만 빼면은 여름도 확실히 매력이 넘치고도 넘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썬데이 레코드는 2부에서 문을 열겠습니다. 저 콩디에게 말 거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를 제가 또 들고 있습니다. 나름 들고 있습니다. 콩디, 저 드디어 새 차를 샀습니다. 아, 새 차 샀어. 전에 타던 차는 첫째 임신 때 중고로 사서 10년을 탔거든요. 와우. 자꾸 고장나고 수리비가 더 들길래 큰맘 먹고 새 차를 뽑았습니다. 안전운전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쌓을게요. 근데 새차 오디오로 라라랜드 들으니까 콩디 목소리가 더 달콤하네요. 이정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디오가 좋은 게 아주 장착이 되어 있나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사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신혜란님이 어? 선배님이 선배님이랑 이름이 똑같네요. 신애라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두 딸에게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차 필기를 합격하고 2차 서술형 실기시험에 두 번째 도전 중입니다. 제가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공부와 독서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독서하는 엄마 모습을 보여줄 걸 그랬나 뒤늦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컨셉을 바꿀 수도 없고 웃어요 하시면서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 지금 순천에서 신애라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멋진 것 같아요. 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서 감각을 되살려보는 것도 젊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작은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깨에 힘도 빡 들어가고 그리고 나도 아직은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또 새로운 마음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는 자기 시간? 자기 시간을 다시 한번 맛보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모두 응원합니다. 신애라.

0: 아님 2차 서수령 실기시험 또 합격하셨는지 후기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효숙님이 신청하신 곡 박진영의 허니 준비했습니다.
1: 허니?

콩디, 겨울에 소개팅을 한다고 문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6920님, 작년 겨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연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저는 천재예요, 천재. 그때는 잘 안 돼서 인연이 아니구나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분과 다시 만나보는 중입니다. 어? 걔 또 친구의 생일이라고 뜨길래요. 망설이다가 연락을 했는데 오, 용기 내셨어, 일단. 연락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예감이 좋습니다. 잘 되기를 응원해 주세요, 콩디. 아, 처음에는 느낌이 서로 통하지 않았었는데 친구 생일이라고 깨똑에 뜨면서 망설이다가 6920님이 연락을 했는데 뭔가 예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용기를 냈더니 옆구리가 아주 따뜻합니다. 라는 사연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해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이민주님, 제 생일인데 가족들 아무도 모르나 봐요. 아예 물결이

써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신랑은 동창 모임 간다고 나가고 회사원 큰아들은 여친 만난다고 나가고 대학생 딸도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제 생일인데 가족들 아! 아, 왜 이렇게 슬프지? 우프다 우퍼.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 집에 있기 싫어서 저도 화장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더 슬프네. 이거 어떡해. 라라랜드 들으면서 쇼핑이나 좋다. 돈 좀 쓰자. 돈 좀 써요. 이쁜 거 있으면 집으로 데리고 갑시다. 이민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 이쁜 여자 누구야? 이거 뭐 사진을 보내주셨길래 어머, 이 사연자분 되게 이쁘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야. 아이고야. 오하나사공님. 친정 가서 책상 정리하다가 콩디가 모델했던 화보를 찾았습니다. 와, 이 의상 참 오래 모델 활동을 했었는데 4, 5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패션지 모으는 게 취미였거든요. 잡지를 찢어서 필통 만들고 가방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때 언니 얼굴로 도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가져가서 신랑한테도 보여줘야겠습니다. 와, 이거 이탈리아인가? 어디에서 촬영했었던 건데. 이 광고 촬영하면서 와, 진짜 힘들었어요. 이 정말 더운 나라가 촬영지예요. 겨울옷을 촬영 가야 됩니다. 와, 정말.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겨울옷을 입고 활짝활짝 웃어야 되고 참.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5140님 고생했지만 아주 행복한 그런 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사진을 또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해 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유진님이 신청하신 곡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영수님이 신청하신 곡 채연의 둘이서 이렇게 두 곡을 묶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보죠.

산뜻하기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이 왔습니다. 청플리. 오늘 청플리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박정숙님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서 이야기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옛 생각에 젖어든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추억도 나누고 그 시절 첫사랑 이야기도 나눴답니다. 그때 얘기를 실컷 하다 보니까 그냥 헤어지기 아쉽더라고요. 애들을 싹 다 끌고 노래방에 가서 소년 소녀처럼 그때 그 시절의 노래를 실컷 불렀답니다. 그 노래들을 오늘 청플리에 담아봤어요. 여운의 홀로 된 사랑, 홍수철의 철없던 사랑, 바다새 바다새. 우리에게도 분명 젊고 예뻤던 청춘이 있으니까요. 그때를 회상하며 웃을 수 있게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건강하자. 꼭!

오늘 청풀리 첫 번째 주인공 박정숙님의 사연 전해드렸고 노래 세 곡을 또 듣고 왔습니다. 홀로 된 사랑, 그리고 철없던 사랑, 그리고 받았세 받았세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그날 아주 재미있게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확 푸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아주 시원하게 하신 듯해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박성민님이 되겠습니다. 바야흐로 1998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공부보다 친구들과 노는 걸 더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적이 뚝뚝 떨어졌겠죠. 성적표에 적힌 숫자를 보는데 한숨이 나더라고요. 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주말마다 독서실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독서실이 집에서 꽤 멀었어요. 버스로 7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저는 꼭 걸어서 독서실에 갔었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며 걷는 게 참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공부를 조금이라도 덜 하려는 꼼수였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의 추억이 참 좋았는지 그 길을 걸으며 들었던 노래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길가에 들리던 노래와 나를 스쳐가던 바람, 길가의 풍경들까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청플리에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태사자의 타임, 디바의 조이, 조장혁의 그대 떠나가도 그 추억은 아마 평생 제 안에 남아있겠죠? This is serious music we are dealing with here. What is serious music?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뭐니 해도.
13: 네, 청풀리 박성민님의 사연 전해드렸고, 노래 세 곡 감상하고 왔습니다. 태사자의 타임, 디바의 조이, 조장혁의 그대 떠나가도, 이렇게.

세 곡이었어요. 우리 박성미님은 굉장히 섬세한 결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센스티브한 그런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귓가에 들리던 그때 그 노래 충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 나를 스쳐갔던 바람까지 그리고 귓가의 풍경까지 다 생생하다고 하시면서 성미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정숙님하고 성민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인천 사는 아들 자취방에 가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하고 혼자 살기 자신 있다고 하더니 주에 하나씩 사고가 뻥뻥 터지네요. 오늘은 세탁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세탁실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난주엔 베란다 유리창 닦다가 깨먹더니 아들 극성에 저랑 남편 아주 늙어요 늙어. 아우 이찬성 이놈아 하시면서 어머님이 우리 아드님 지금 혼자 살게 하셨는데 아주 사고 뭉치신 것 같습니다. 6177님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엄청 괴롭히시네. 지금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우리 이찬성님. 뭐라도 하나 시도를 하실 때는 그 사용설명서 매뉴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934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예전에 저에 대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뽀니 언니, 저 며칠 전에 집에서요. 고등학생 때 언니한테 보내려다 못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구구절절한 저의 짝사랑 얘기인데 지금 다시 보니 유치찬란하네요. 그래도 한 줄 한 줄 읽다 보니 그때가 생생히 떠올라서 추억여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콩디는 여전히 그때처럼 예뻐요. 까만콩 포레버 하시면서 893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못 붙인 그런 편지를 갖고 계신 분들 진짜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분에게 그리고 6177님에게도 커피 선물 두 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 마지막 곡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븐의 와줘. 멋있게 또 거꾸로 숫자 7을 만들었던 우리 세븐. 노래로라도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1972년에 개봉한 동명의 호러 영화 벤의 주제곡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벤 듣고 왔어요. 당시 마이클 잭슨이 어린 나이였는데요. 맑고 아주 섬세한 목소리로 아주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파릇파릇하죠. 그리고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 전 미국 빌보드 1위 싱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제목이 벤이에요. 벤이라서 사람 이야기 같지만 영화 설정 안에서는 조금 독특한 대상에게 보내는 그런 우정 스토리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텔레파시로 쥐떼를 조종하는 소년과 대장 쥐 벤의 기괴한 우정을 다룬 영화예요. 스토리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확실하게 본 영화는 맞는데 기억이 그렇게 또 확실히

0: 패드. 주식회사 바찌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화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요 시간이면 일요일 오후 요 시간이면 어김없이 찾아가는 코너입니다. 썬데이 레코드. 6월에 기록 중인 키워드는 라떼의 추억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이승철님. 저의 라떼 시절, 리즈 시절이라면 24. 군대를 막 제대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대하고 얼마 안 돼서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일명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고 하죠.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던 그녀는 제가 입대하고 6개월이 안 됐을 때 저에게 편지로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하지 편지에 솔직하게 썼더라고요. 나 다른 남자가 좋아졌어. 너도 누군지 알 거야. 우리 과 K선배. 그 오빠랑 사귀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건강해. 편지를 읽고 제가 밤새도록 울어서 선임들이 엄청 챙겨줬습니다. 아무튼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선임 후임 덕에 버틸만 했는데 제대하고 사회에 나왔더니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연애 중인 그녀를 볼까봐 당장 복학도 못하겠고 한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외롭다. 격하게 외롭다. 나도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음반 가게에 가서 가요책을 하나 샀습니다. 당시 가요책에 친구 찾기 페이지가 있었거든요. 이름, 나이, 취미, 집주소,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그 중에서 저와 잘 통하겠다 싶은 여자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요책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이승철이라고 하고요. 우리 동갑이네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 제가 목소리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신감이 막 붙어서 여러 명에게 마구잡이로 전화를 걸었죠. 당시 휴대폰이 있긴 했어도 사장님, 회장님들만 쓰던 시절이라 그녀들과 집전화로 통화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했던 기억이 나요. 밤 9시에 전화하면 그거 나니까 꼭 받아라. 그렇게 세 명의 여자들과 썸을 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들은 제가 자기하고만 통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통화를 이어가다가 제가 서로의 이름을 헷갈려서 잘못 부르는 사고를 한두 번씩 치면서 욕을 먹고 싹 다 연락이 끊겼던 기억이 납니다. 두 명 이름은 아직도 생각납니다. 희경이와 선주. 요즘 친구들은 SNS를

로 썸을 탄다는데 제가 지금 태어났다면 썸조차 실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목소리만 좋지 문자로 설렘 주는 거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좋았던 시절의 추억이네요. JS.

이승철님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노래들은 진우션의 전화번호,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시아의 그놈 목소리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그때 샀던 어머 이런 게 있었구나. 뉴 히트송 어머 무슨 멜로디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진짜 가요책을 사서 사진을 또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은 표지 모델이 전영록 씨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김한선 씨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손지창 씨 얼굴이네요. 근데 우리 이승철 씨 이 라떼의 추억을 들어봤는데 실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 갔어요. 6개월 만에 이별 통보 받았습니다. 여자친구한테. 그리고 나서 격하게 울었어요. 그리고 격하게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샀어요. 이 가요책을. 이거를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 전화로 통화하고 나중에는 결론은 욕을 먹고 싹 다 연락이 끊겼다. 지금 남아있는 건 두 여자분의 이름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희경이와 선주. 이 두 분은 어디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아우 나 이분들이 궁금하네. 그런데도 우리 이승철님 성격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좋은 시절의 추억이네요. 좋은 시절의 추억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번이고요.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라떼 추억을 레코딩 중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 어여어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님.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 당시 우리 학교의 연애 성지는 도서관이었습니다. 학과별로 건물을 다르게 써서 소개팅이나 미팅을 하지 않는 한 다른 과 애들을 만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군내 식당이나 도서관에 가야만 낯선 사람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서관에 엄청 자주 갔어요. 도서관에 자리 세팅을 해놓고 잠깐 자리를 비우면 책상에 삐삐 번호가 적힌 쪽지가 붙어있거나 음료수가 놓여있거나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없으면 연락주세요. 02로 땡땡땡. 집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천천히 알아가고 싶습니다. 012 땡땡땡. 제가 엄청난 미녀여서 인기가 많았을까요? 아니요. 시험 기간이 아니면 도서관에 여학생이 많이 없었거든요. 여학생 혼자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 그 안에 앉아있던 남학생들이 한 번씩 안 볼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쪽지만 몰래 붙여놓는 남자들은 제가 삐삐로 연락을 하기 전까지 대부분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 중에 용기 있는 소수의 남자만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쳐다보니까 그제야 제 옆에 쪽지가 붙은 캔커피를 놓아주던 남자. 저랑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않고 씩 웃으며 인사하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처음엔 제 타입이 아니어서 그냥 커피만 받고 말았는데요. 그 뒤로 몇 번 더 먼저 다가와서 커피를 주고 음료수를 주고 초콜릿을 주고 하길래 웃으면서 받고 밥 먹었냐고 묻길래 안 먹었다고 하고 그럼 같이 먹자고 하길래 군내 식당 가서 밥 먹고 영화 좋아하냐고 하길래 좋아한다고 하고 같이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술 마실 줄 아냐길래 안다고 하고 또 같이 마시고 손잡고 사귀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죠. 아마 저 같은 커플이 당시 꽤 있지 않았을까요? 다들 저희처럼 지금도 깨볶으며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백승아님의 이야기와 함께 노래 세 곡을 또 들어봤습니다.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잭스키스의 커플, 핑클의 영원한 사랑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근데 사연을 좀 보니까요, 우리 백승아님 연애할 때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됐어요. 봐봐, 얼마나 편합니까? 커피 주고 음료수 주고 초콜릿 주고 하길래 웃으면서 받았어요. 밥 먹었냐고 물어서 안 먹었으니까 안 먹었다고 했더니 또 같이 먹고, 그리고 영화 좋아하냐길래 좋아한다고 하니까 가서 영화 보고, 술 마실 줄 아냐고 하니까 안다고 했고 같이 마시고 손잡고 사귀고 뭐 하나 이렇게 걸리는 거 없이 술술 이 연애가 잘 풀려서 지금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백승아님이 그렇게 또 까칠한 성격은 아닌 듯해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앞으로 보내주셨고, 오늘 마지막 레코드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김대현님의 사연이에요. 저의 라떼 시절, 리즈 시절이라면 아주 어렸던 꼬마 시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란 엄청난 개구쟁이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늘 담 너머로 저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김대현! 김대현! 어딨어? 너 엄마가 뛰어다니지 말랬지? 너 바지는 또 왜 그래? 넘어졌어? 아, 좀 얌전히 좀 다녀. 김대현! 김대현, 엄마가 부르면 대답하라고 했지? 엄마가 부르는 걸 알면서도 못 들은 척하며 뛰어놀던 아이,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죠. 안 그래도 방방 뛰던 제가 더 신나게 뛰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에 소독차가 올 때였어요. 산밑 동네라 모기와 해충이 많아서 유독 소독차가 자주 왔거든요. 소독차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면 저는 친구들과 그 뒤를 따라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저 멀리서 엄마들이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현아! 친구야! 소철아!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물론 저희가 말을 들었을 리가 없죠. 연기 속을 뛰어다니며 어떻게 술래잡기를 하다 보면 엄마한테 뒷목을 잡혀서 끌려가는 애들이 어떡하냐 이거, 애들이 여럿 있었어요. 저는 요리조리 엄마 손을 피해 다니다가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는 그런 애였다고나 할까요. 어허이, 저리 가 이놈들, 아저씨가 위험하다고 했어 안 했어. 소독차를 몰던 아저씨가 야단을 치며 다른 마을로 사라지고 난 뒤에야 소동을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재미가 없어진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 집으로 갔고 집집마다 야단 소리가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때 저와 함께 뛰놀던 아이들 모두 저처럼 아저씨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며 뭔가 기분이 묘하긴 하네요. 다들 잘 살고 있겠죠?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노래 세 곡을 또 선곡해 주셨습니다. 김대현님,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소대의 사랑 그리고 추억이었습니다. 그 소방차가 아니라 소독차. 하얀 연기를 내뿜으면서 달리면 그 뒤를 바짝 쫓아서 또 뛰어갔다는 그런 사연들이었습니다. 와, 연기 속을 뛰어다니면서 술래잡기를 하셨다는 얘기에 와 진짜 빵 터졌습니다. 김대현님 여튼 재밌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을 갖고 계시네요. 추억을.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썬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소개되면 선물 드립니다. 라떼의 추억들, 리즈 시절 얘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소개된 이승철님, 백승아님, 김대현님 세 분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입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2시간 엄청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사랑하기 때문에
10: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의미가 없는 꽃집이라는 제목의 일본 드라마가 있었어요. 꽃집인데 가장 화려한 장미가 없다니 뭔가 알맹이가 빠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들지 않나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이렇게 결정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어서 오히려 더 주목받고 더 오래 기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 물을 쓰지 않는 샴푸, 화려한 고음 없이도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처럼 말이에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많고 결정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어도 이상하게 더 친근하고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게도 있을 그 소박한 매력을 떠올려 보고 싶은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제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XC로 시작해서 77로 끝나는 그대는 달달하고 달콤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아, 리로 시작해서 또 H로 끝나는 그대는 중학생 손녀가 있으시네요. 늘 팝스 프리덤 대화창에서 보면 젊은 감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다른 분들도 깜짝 놀랄 만큼 그 손녀가 있으시다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포코의 Crazy Love, Fire 4의 Just Remember I Love You 들려드리죠.

시간은 흐르고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요. 어떤 노래는 우리를 특정한 계절, 특정한 시간 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기도 하죠. 바로 그런 노래들을 찾아서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1983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에요. 아이린 카라의 What a Feeling입니다. 이 노래는 영화 프레시댄스의 주제가였죠. 낮에는 용접공으로 일하고 밤에는 댄서의 꿈을 키워가는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는데요. 당시에 이 영화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더욱 빛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노래 What a Feeling이었죠. 이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는 물론 아카데미 주제가상과 그래미상까지 수상하며 1983년을 대표하는 노래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들어볼까요? 아이린 카라가 부릅니다. What a Feeling.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밥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어본 노래는 영화 플래시댄스의 주제가죠. 아이린 카라의 What a Feeling이었습니다. 혹시 횡단보도를 기다리면서 무심코 그늘막 아래 서 있다가 이거 참 고맙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것들 가운데는요.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고마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한 일본 관광객이 우리의 횡단보도 그늘막을 부러워하면서 일본도 이런 데 세금을 써야 한다라는 글을 올려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하던데요. 그늘막뿐만 아니죠. 어르신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횡단보도 앞 장수이자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신호가 바뀌면 음성으로 알려주는 음성 신호기 그리고 겨울이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좌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온열 의자까지 외국인들에게는 모두 부러운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익숙함 때문에 좋은 것의 가치를 미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주위에 이런 고마운 시설들이 또 뭐가 있을까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 아닐까 싶네요. 셀리나 존슨의 클래식 러브송 저메인 듀브리의 피처링으로 들으시고요. 넬리의 Fly Away, 비욘세 헤일로 이어드리죠.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롤링스톤스의 As Tears Go By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난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네. 아이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네. 난 그저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있었지. 나의 부유함으로는 모든 것을 살 수 없네. 나는 아이들의 노래가 듣고 싶어. 그러나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땅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뿐. 난 그저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있었지. 어느 날 저녁, 난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네. 내가 예전에 하던 놀이들이었지만 아이들은 새로운 것인 양 여기고 있었네. 난 그저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있었지.

아이들의 웃는 얼굴과 또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대비가 너무나도 서글프게 느껴지는 곡이죠.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노래이기도 하네요.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롤링스톤스의 노래 As Tears Go By였습니다. 이어지는

도노반의 아틀란티스하고요.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Windmills of Your Mind 들려드렸습니다. 수아드 마시는 알제리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예요. 포크와 아랍 음악, 파두, 록 감성을 섞어서 독특한 음악 세계를 만들어 온 뮤지션이죠. 그녀가 부른 하야티, 나의 인생하고요. 카이타누 발로주의 음성이에요. 은 바스테도 이오나몰. 한 벌의 드레스와 하나의 사랑 들려드리죠.

수아드마스의 하야티, 나의 인생 하고요. 카이타누 벨로주의 운 바스티도 이오나모르, 한 벌의 드레스와 하나의 사랑 들어봤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연극 무대라고 본다면 가장 안타까운 건 객석에서만 조용히 보내는 거라고 하죠. 열심히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는 일.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무대에서 움직여봐도 좋은 하루일 거예요. 레너드 코헨의 Everybody Knows 끝곡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봉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이소라 씨는 모델로 활동할 때 극심한 다이어트와 압박으로 인해 그 시절이 오랫동안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대요. 나쁜 기억을 유종의 미로 남기고 싶어서 56세의 나이에 런웨이에 재도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무것던 시절을 아름다운 빛깔로 덧칠하는 일, 내 상처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이 있을까요?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스텔라장의 라무흐 레바겟 빠히였습니다. 상처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꾸는 일, 트라우마를 제대로 직면하는 것부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려 이걸 56살, 와, 56세 나이에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나쁜 기억을 다시 직면하는 것조차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좋은 기억으로 바꾸다니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중학교 때 유학에 갔잖아요. 근데 영어를 정말 ABCD밖에 알파벳밖에 모르는 상태로 이제 국제학교에 가다 보니까 영어를 못한다, 너 발음이 왜 그러냐 이러면서 정말 놀림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상태로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이제 놀림 받다가 그래서 남들 앞에서 좀 입을 떼서 발표를 하는 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재능이 있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끄럼도 워낙 많고요. 근데 대학교에 가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전공을 선택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또 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좀 연습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잘 나왔고 어느 순간에 제가 발표를 되게 잘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 이제 동기인 홍콩인 친구한테 너 진짜 완전 멋있었어 이렇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뭔가 그때를 기점으로 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좀 생각보다 좋아할지도 하면서 나름의 트라우마를 극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하면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누군가가 나에게 시선 집중을 하면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저는 그럴 때 해드리는 말이 실패할 거다. 실수할 거고 부끄러울 거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서서히 된다.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보통의 사람들은 아, 나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혹시 내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건 좀 자신이 없다 하는 것들 실수 무조건 할 거야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은 나아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잘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말 한마디 못했는데 전 식당 가서 주문도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조잘조잘 매일 아침 떠들고 있잖아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어느덧 또 월요일이 왔네요. 아, 정말 주말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건지 월요일 스트레스 풀 곳 필요하시죠? 저한테 마구마구 풀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여러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언니네 이발관 순간을 믿어요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언제든지 신청해주세요. 김민지님, 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상하 듣던 날 부산 여자 버스 기사분 사연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지하철 운전 중인 여자 기관사거든요.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고 비슷하게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지라 엄청 반갑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지하철 그 오 기관사님 처음인데요? 기관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신 적은 처음이에요. 우와, 반갑습니다. 민지님. 궁금한 게 항상 있었는데 그 혹시 기관사님들은 지하철 문이 닫힐 때 탑승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보이나요? 뭔가 CCTV 같은 화면으로 볼 수 있나요? 왜냐면요, 제가 옛날에 지하철 문이 닫히려고 할 때 막 뛰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스크린 도어가 닫혔다 열렸어요. 제가 뭔가 물리적인 걸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를 보고 계신가? 내가 불쌍해서 문을 열어주셨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궁금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뭐 아무튼 왠지 지금 거의 첫 차를 운행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지도 막 궁금하고 그래요.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앞으로도 쭉 함께합시다. 민지님 환영합니다. 9334님, 햄디 루지 타보셨나요? 얼마 전 가족들과 루지를 타는데요.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햄디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루지가 썰매 액티비티 같은 거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새가슴이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아예 못하고요. 제가 이런 액티비티를 못합니다. 제가 사실 스키 같은 것도 좀 무서워서 못하고요. 아,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제가 좀 겁이 많아요. 번지점프 이런 거는 살면서 절대 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루지는 좀 괜찮나요? 썰매는 괜찮을 듯? 왠지? 네, 근데 거기 안전 장비 잘 있는 거 맞죠? 루지 타보셨던 분들 어때요? 제가 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놀이기구 잘 타시나요? 아우, 저는 진짜 너무 무섭고 왜 타는지 잘 모르겠고 그 심장이 이게 뚝 떨어지거나 할 때 내 몸은 떨어졌는데 심장은 아직도 이 위에 있는 달려있는 느낌, 아우 너무 무섭습니다. 루지 타보신 분들 후기 남겨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김수영의 좋아하고 있나요? 윤지영, 언젠가 너와 나.

김수영 좋아하고 있나요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윤지영의 언젠가 너와 나였습니다. 3181님 나이 5학년 8반입니다. 오늘부터 AI 활용 관련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잘할 수 있겠죠? 걱정요. 우와 대단하시다. 여러분들 AI 많이 사용하세요? 저는 AI를 좀 잘 활용하고 싶은데 거의 제가 AI를 활용하는 거는 심리 상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왜 저러는 거야? 어떻게 얘기해야 상대방 기분이 덜 나쁠까? 이런 거에만 사용하지 제대로 막 뭔가 뭐 프로그램에 적용을 한다든지 3181님처럼 뭔가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는데 저보다 훨씬 더 앞서 가 계시네요. 3학년 1반 저는 좀 분발하겠습니다. 5학년 8반 3181님 잘 배우고 오시고요. 와 지금부터 배워두시면 진짜 점점점 더 사용할 때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AI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8805님 속초 장사항의 아침 풍경입니다. 스스로 사진 찍고 외국인 줄 알았어요. 오 이런 자화자찬을 사진에 오 와 잘 찍으셨네요. 근데 속초에 이제 장사항이라는 곳이 있군요. 이게 딱 그 바다에 하늘이 비추는 게 멋있네요. 아 요즘에 정말 항상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초도 있어요. 리스트 제가 리스트를 몇 개 짜놨거든요. 일단 1번은 무조건 부산, 2번은 이제 동해, 바다를 보러 가고 싶은데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마이클 부블레의 Haven't Met You Yet.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6년 6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20위 그리고 19위 곡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0위는 마마무의 넌 이스몬들입니다. 2016년 2월에 발매된 마마무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이고요. 넌 뭘해도 완벽하다라는 뜻의 넌 이스몬들이라는 유행어가 이 노래로 더 대중화됐었습니다. 19위는 에디킴 이성경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인데요. 원곡은 2001년에 발매된 혼성그룹 샵의 노래였죠. 에디킴 씨와 이성경 씨의 음색으로 재탄생된 곡이었습니다.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마마무, 넌 이스몬들, 에디킴 이성경,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0: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1: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6년 6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20위 마마무 너니스 몬델, 19위 에디킴 이성경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사실 마마무와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뭐냐면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 생각에는 소속사가 근처인 것 같고 숙소 개념으로 그 거주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이맘때 M사의 예능에도 막 많이 나오시고 화사씨가 많이 나오셔서 먹방 찍으시고 그때가 딱 이때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음식점들이 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곱창집에, 그리고 간장게장집, 또 네, 당시 제가 살았던 곳에 근처에 있던 맛집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때 돌아다니면서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신기한 게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딱 마주치면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제가 화사 씨를 정말 이상한 골목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건넨 적이 있습니다. 당황하셨지만 그래도 안녕하세요 하고 받아주시더라고요. 동네에 아직도 검색을 하면 나올 텐데 간장게장집 진짜 맛있고요. 진짜 또 먹고 싶다. 그리고 그때 그 곱창집도 원래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곳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2016년 이맘때쯤 정말 한 번 방송을 타고 나서 더 이상 못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난 김에 한 번 더 가고 싶네요. 네, 마마무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합니다.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룹이에요. 오늘도 노래 잘 듣고 왔고요. 이번 주는 2016년의 시간들,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8934님께서는요. 요즘 제 조카가 강아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귀여운 애가 귀여운 생명체에 관심 가지며 좋아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천안에서 조카 보러 매주 인천 갈만 하죠? 이번 주엔 조카가 좋아하는 딸기도 한 박스 사가려고요. 고모라고 언제 불러줄지 너무 기다려져요 하시면서 너무 예쁘게 생겼다 진짜. 와, 인천 갈만한데요? 근데 천안에서 인천은 살짝 멀긴 한데 어쩜 이렇게 아기가 예쁘게 생겼을까요? 이름이 이서은가 봐요. 우리 이서은이 너무 예쁘네요. 참 이 어린 아이들이 강아지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너무 귀엽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싸나온 강아지한테 한번 칵 물리면은 그 트라우마가 진짜 어른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기와 강아지의 조합은 귀엽지만 살짝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있다. 순한 강아지랑 같이 있어야 된다. 너무 귀엽네요.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어떤 분이실까요? 익명. 자, 회사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옆에서 들려오는 마우스 소리마저 짜증나요. 사람이 이렇게 싫어질 수가 있나요? 괴로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 진짜 한번 싫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다 거슬리고, 그러면 근데 결국에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가 뭐 싫어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는데 괜히 나만 저 사람 싫어 이러면서 그 짜증,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막 말소리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나만 기분 나쁘고 네, 제 경험담입니다. 저도 이유 없이 뭔가 너무 소리를 내시는 분이 옛날에 계셨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근데 그 소음이 너무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소리가 다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그만 부스럭거려도 아또 시작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짜증나고. 근데 그냥 조금 가능하면 이제 그 소음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저는 이어폰을 끼거나 아니면은 자리를 좀 피하거나 그런 좀 저만의 방법을 찾았어요. 도피 방법을. 우리 익명을 요청하신 분께서도 싫은데 뭐 어떻게 억지로 좋아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싫어하는 감정 들면 나만 손해니까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사에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노래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어봅시다. 잔나비의 꿈나라 별나라 그리고 유다빈 밴드의 항해.

0: 별나라 별나라 잔나비의 노래 그리고 유다빈 밴드의 항해 듣고 오셨습니다. 3166님 아침에 항상 4시 30분에 일어나는데요. 오늘도 4시 30분인 줄 알고 일어났는데 시계를 다시 보니 3시 2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피곤해요. 지금 방송 들으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럴 때 세상에서 제일 싫죠. 아 이러면 진짜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고 아 근데 아, 이게 참 아 만약에 뭐 기상시간이 뭐 9시 30분 이 정도였으면 만약에 뭐 8시 20분에 일어나더라도 아 1시간 더 잘 수 있다 이런 그래도 기분이 드는데 4시 3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3시 20분이면 진짜 좀 애매해요. 이게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혹시나 더 이제 잠들었다가 못 깨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예민해져서 잠도 잘 안 오고요. 아우 3166님 오늘 좀 낮잠이라도 주무실 수 있으면 주무시고요. 체력 보충 잘 하시고요. 내일은 안 깨고 4시 반에 일어나길 바랄게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0: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0: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 대학교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모두 모두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트레인의 헤이 소울 시스터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오늘 감성적인 팝송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오늘의 미션 문장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어 가사 잘 예상해 보세요.

번째, 시야가 좁아진 상태죠. 두 번째, 현실은 피할 수 없어요. 세 번째, 그건 너무 숨막힐 수 있어요. 네, 필리핀계 미국인 벨라 포르치의 2024년 발매곡 Sweet Delusion이라는 곡입니다. Sweet Delusion이라고 했어요. 달콤한 망상, 달콤한 환상, 달콤한 착각. 예,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제목이고, 예, 함께 가사를 살펴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시야가 좁아진 상태죠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오, 약간 몽환적입니다. When the sun comes up, 태양이 떠오르면, 해가 뜨면, I hear their dissonance. 자, 여기에서 dissonance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D-I-S-S-O-N-A-N-C-E 라고 해서 불협화음이라는 단어예요. I hear their dissonance. 그들의 불협화음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해가 뜨면 이때에 이제 there, 그들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가 뜨면 사람들의 불협화음이 들려요 라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red alert, alarm, but I'm not listening 이라고 했습니다. 적색 경보가 울려도 but I'm not listening 이렇게 위험 경보가 울리는데도 I'm not listening, 나는 듣지 않아요. It's love, it's love. It's tunnel vision. 이거 들으셨죠? 이건 사랑이에요 하면서 It's tunnel vision 이라는 문장이 들렸어요. 특히 사랑의 눈먼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tunnel vision 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m blinded by love 라는 표현으로 It's tunnel vision 이렇게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진 상태다 라는 미션 문장 It's tunnel vision. It's tunnel vision. 이렇게 가사 속에서 활용이 됐습니다. Sweet delusion. 네, 제목이기도 하죠. 달콤한 착각. Forever all consuming. 여기까지 들어보셨어요. 영원히 all consuming. 여기까지 활용이 됐는데 all consuming이라고 하면 모든 걸 압도하는, 완전히 몰입시키는, 온통 마음을 다 빼앗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속에다가 활용을 해본다면 My love for her is all-consuming. 가능하겠죠? 그녀를 향한 내 사랑은 내 삶의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예문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The fear was all-consuming. 예, 여름철이 되면서 공포, 뭐 스릴러 영화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The fear was all-consuming. 그 공포는 모든 걸 압도했어. 이런 문장에서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현실은 피할 수 없어요 라는 문장 들어보세요.

오, 아주 환상적인 사운드입니다. It's a fantasy. 그건 환상이죠. Better than being alone. 뭐래요? Better than being alone. 혼자인 것보다 더 나은 환상이죠. 라고 했습니다. 지금 sweet delusion이라고 했잖아요. 달콤한 환상, 달콤한 착각이라는 제목 하에 이렇게 가사를 쭉 듣고 있는데 환상은 환상인데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낫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Keep me company. Don't you ever let go. 라는 소절도 들렸습니다. Keep someone company 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쵸. 함께 있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꽤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keep me company. 나와 함께 있어줘요. Don't you ever let go. 절대 놓지 말아요. Lose my sanity. 자, 이 중에 lose my sanity 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sanity, 철자를 알려드리면 S-A-N-I-T-Y 이거거든요.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온전한 정신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So lose my sanity 라고 하면 내 이성을 잃다가 되겠죠. lose my sanity, 제정신을 잃고 and get lost in the smoke, 연기 속에 get lost, 빠져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라는 뜻입니다. Cause, 왜냐하면 reality is inevitable. 이 가사 들으셨나요? Reality is inevitable. 현실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라고 이 끝부분에 미션 문장이 들렸습니다. 현실은 피할 수가 없다. 무슨 문장이라고요? Reality is inevitable. Reality is inevitable.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미션 문장. 그건 너무 숨 막힐 수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I'll admit that silence is my favorite. 침묵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I'll admit, 인정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난 침묵을 제일 좋아해요 라는 문장과도 같습니다. I'll admit that silence is my favorite. 침묵을

숨 막힐 수 있겠죠. 그래서 But some nights it can be so suffocating. 이렇게 가사에서 표현을 한 것일 겁니다. Can you die from hyperventilation? 예, 이번에 질문의 문장이 들렸어요. Can you die from hyperventilation? 자, hyperventilation. 특히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쵸, vent, 통풍구, 환기구. 근데 ventilate라고 하면 환기하다, 표명하다라는 뜻으로도 가능하고 ventilation이라고 하면 그쵸, 환기창이라는 거고 근데 앞에다가 hyper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잖아요. 뭔가 과도할 때 hyper이라는 것을 앞에 붙일 수가 있는데 hyperventilation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Can you die from hyperventilation? 과호흡 때문에 죽을 수도 있나요? 라는 말이에요. Sweet delusion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 현실을 알면서도 이 사랑이라는 달콤한 환상 속에 있고 싶다라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 곡 함께 감상해 볼게요. Bella Porci의 Sweet Delusion.

그럼 핵심 문장 리뷰 타임. 첫 번째, 시야가 좁아진 상태죠. It's tunnel vision. 네, 이 표현이 들렸죠. It's tunnel vision. You can only see one thing. 이 상황입니다. You can see only one thing. You can only see one thing. 딱 한 개만 바라볼 수 있는, 눈앞에 딱 하나만 보이는 그런 상황을 tunnel vision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it's tunnel vision. 네, 가능한 문장입니다. 두 번째, 현실은 피할 수 없어요. Reality is inevitable. Reality is inevitable. 이렇게 묘사를 했고, In the end, reality hits you. 그쵸? 혹은 reality can't be avoided. 현실은 피할 수가 없다. 라는 좀 더 직접적인 문장도 만들어 봤습니다. 세 번째, 그건 너무 숨 막힐 수 있어요. 이때 숨 막히는 이라는 의미로 suffocating 이라는 단어

0: 를 썼었죠. It can be so suffocating. It can be so suffocating. 네, 충분히 생활 속에서도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문장입니다. It can be emotionally exhausting. 이런 상태에서도 It can be so suffocating.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It's tunnel vision. It's tunnel vision. It's tunnel vision. 두 번째, 현실은 피할 수 없어요. Reality is inevitable. Reality is inevitable. Reality is inevitable. 세 번째, 그건 너무 숨 막힐 수 있어요. It can be so suffocating. It can be so suffocating. It can be so suffocating.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9: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8: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장은희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수제 요거트 만들었더니 남편이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같이 먹겠다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저녁에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통은 남기고 가야지. 너무 서운해요. 트와이스의 티티 신청합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은희님께서 만드셨는데 은희님도 드셔야지 어떻게 이거를 다 가져가 버릴 수 있냐고요. 신청곡 들으시면서 화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했다 진짜. 트와이스의 티티 듣고 올게요.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510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전 대학생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암기할 것도 안 되고 계속 불안해서 그런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공부만 했어요. 지금 잠들면 분명히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급하게 라디오 들어왔답니다. 잠 깰 수 있게 신나는 노래 뉴진스의 어텐션 신청합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 시험.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한숨도 못 자고 공부만 했으니까 꼭꼭꼭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신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뉴진스의 어텐션.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9804님. 빨리빨리 세상 너무 싫어요. 세상이 빠른 걸까? 내가 느린 걸까? 전소미의 패스트 포워드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는 또 빠른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아, 그니까요. 저도 너무 세상이 빨라서 따라가는 게 너무 벅찹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잘 이겨내야죠. 우리 전소미 노래 들으면서 같이 힘내봅시다. 전소미의 Fast Forward 듣고 올게요.

0: forward.
1: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 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까요? 1319님께서요. 등산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허유원님과 상하가족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좋죠. 너무너무 좋죠. 등산, 아, 진짜 그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하실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구에 있을 때 그 출근하기 전에 아침 산행을 저희 그 코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땐 진짜 죽을 것 같고 막 아 내가 왜 했지 싶은데 올라가니까 너무 진짜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대구 계신 분들 앞산이라고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앞산이면 그 등산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제법 높더라고요. 네, 그때 앞산을 제가 몇 번 등반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1319님도 파이팅입니다. 6920님께서는 제주도까지 와서 헬스장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여행지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여행지 같은 데 가면 더 많이 먹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그런지 꼭 헬스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우리 1319님, 6920님께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멜리아의 슈퍼스타.

0: 편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모르는 건 꼭 물어보자. 아우, 사무실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어?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데?
1: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입사한 박젠지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 신입이구나. 아, 네, 뭐 반가워요. 제 옆자리인 거예요?
1: 네, 그리고 팀장님께서 이번 주는 선배님 옆에 앉아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0: 아, 목소리가 좀 크네. 아, 뭐 그러면 혹시 엑셀 할 줄 알아요? 우리 회의 자료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 뭐 이거 보다 보면 업무 파악하는 데 도움 될 거예요.
1: 아, 엑셀 알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럼 이거 자료 보시고요. 엑셀 그대로 입력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1: 입력?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0: 아니, 뭐 엑셀 입력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5분이면 끝나는 건데 1시간이나 지났어? 젠지씨!
1: 네?
0: 아니,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다 했어요?
1: 아, 했습니다. 근데 달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혼자 갖고 있었는데요.
0: 아, 그랬구나. 아, 뭐 한번 파일 열어볼래요? 잠깐만. 아, 젠지씨!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데요?
1: 아니 그 주신 숫자 다 입력했습니다만.
0: 근데 왜 안 맞지? 아, 여기 중간에 수식이 걸려있네. 이런 건 지워야죠.
1: 제가 사실 엑셀이란 거 처음 해봐서요.
0: 네? 아까 할 줄 안다면서요.
1: 아,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 에? 아니 그럼 물어봐야지. 이걸 왜 혼자 계속 안고 있었어요?
1: 아, 뭐 따로 말씀 없으시고 또 바빠 보이셔서 제가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0: 젠지씨, 앞으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요. 모르는 건 무조건 물어보기, 아는 내용도 한 번 더 물어보기, 알겠죠?
1: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0: 아니 그런 건 안 물어봐서. 얼른 다녀와요.
1: 네, 다녀오겠습니다.

0: 이승환 물어본다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모르는 건 꼭 물어보자 였습니다.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진짜 신입 때, 진짜 생신입 때 기억나요? KBS 말고 생신입.
1: 아, 아예 방송 처음 했을 때.
0: 네, 아예 처음 해서 갔을
1: 기억나죠.
0: 때. 네. 그때 실수를 좀 하셨던 편이셨나요?
1: 저는
0: 네.
1: 자잘잘잘한 실수는 잘 안 합니다.
0: 처음부터 완벽했다고?
1: 아니요. 근데 한 번에 큰 실수를 해요.
0: 아.
1: 그래서 사실 자잘잘잘한 실수는 신입이니까 귀엽게 봐줄 수가 있는데
0: 네.
1: 귀엽게 봐줄 수 없는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0: 기억에 남는 실수가 있어요, 혹시?
1: 뭐 예를 들면 뉴스를 할 때
0: 네.
1: Q시트에 맞춰서 대본을 정리를 해두잖아요. 근데 제가 원고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걸 아예 뒤바꿔 놔서
0: 아.
1: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0: 아, 그래서 네. 사고까지 간 거예요?
1: 사고까지 갔죠.
0: 와. 네.
1: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경위서를 쓰고요.
0: 네.
1: 그리고 시민실에서 전화가 오고
0: 아.
1: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0: 그럴 때 한 번, 근데 그거는 뭐 물어봤었어도 안 됐긴 했겠다. 이미 그렇죠. 이게 섞어버려가지고.
1: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정리하라는 법을 이제 잘 알겠거니. 왜냐면 네. 중간중간 실수를 안 하니까
0: 네.
1: 아, 얘는 참 착실하구나 하는데 그렇게 크게 한 번씩 실수를 하는 거죠.
0: 아,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폭망이죠.
1: 예.
0: 네. 네. 아무리 평소에 잘 쌓아뒀어도 한 번 크게 실수하면 이게 다시 수습하기가 쉽지 않긴 해요.
1: 차라리 그냥 귀엽게 하는 게 나아요.
0: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 사고를 친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저희 회사에선 아니었고 보도 채널에서 일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뉴스를 하면은 프롬프터를 보고 하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원고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랑 프롬프터랑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통은 물어봤어야 돼서 이거 프롬프터 내용이 다른데 이거 맞나요? 라고 물어봤었어야 됐는데 저는 그때 좀 부끄럼도 많고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고 뭐 어련히 잘 띄워주셨겠지 하고 그냥 프롬프터를 읽었는데 제가 준비한 원고가 맞았던 거예요. 그때 정말 그 인이어로 들려오는 살면서 저는 그렇게 거친 언어들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1: 그렇죠.
0: 그냥 되게 중요한 뉴스였거든요.
1: 그리고 저희 일이 또
0: 네.
1: 생방송이고
0: 네.
1: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0: 맞아요.
1: 이게 뭐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정해서 다시 내보내면 되지만
0: 네.
1: 저희는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0: 맞아요.
1: 더
0: 진짜.
1: 그때 막 다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져 있어요.
0: 아니 그래도 그렇지 조금 엄청나게 강렬한 거친 이제 언어를 하시면서 사과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어떻게 사과해야 되지? 이거 물어봤었어야 됐는데 거기서 제가 한 번 더 실수를 한 거예요. 사과 멘트를 네 사과 멘트도 이제 실수를 해서 근데 그때가 이제 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정말 공교롭게도
1: 아, 그래요?
0: 네 여기 KBS 입사를 성공해서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일부러 얘가 뭔가 아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 더라고요.
1: 아, 지금도 오해하고 네.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0: 정말 아니었습니다. 예. 네, 저는 너무 믿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정말 그때 많이 느꼈던 게 아, 이게 모르면 물어보는 게 맞구나. 그냥 혼자서 해결하려고 끙끙 대는 것보다 그 끙끙 될 시간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1: 그쵸.
0: 것 같아요.
1: 사실 저는
0: 네.
1: 웬만하면은 잘 안 물어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해결하는 스타일인데
0: 네.
1: 이게 사회생활하거나 인간관계 할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면 의뢰 그 사람의 신상 정보라든가 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가 툭 뱉었는데 너 그것도 몰라? 야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지금 좀 섭섭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초반에 그냥 그런 거는 꼬치꼬치 깨무는 게 낫더라고요.
0: 맞아 맞아. 뭐 물어본다고 해서 사실 문제 될 건 없잖아요.
1: 네.
0: 그리고 정말 뭐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대학교나 학교 다닐 때도 질문 많이 하는 학생 참 보기 좋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아 내가 바보 같은 질문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 망설이게 되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세상에 바보 같은 질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가족분들도 열심히 이제 질문하는 걸로 저도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은 없지만 이상한 질문 많이 할게요.
1: 저도 질문 드릴게요.
0: 네.
1: 저 이제 가면 되나요? 왜요?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0: 아유 아니죠.
1: 갈 시간 맞죠?
0: 아니 너무 이제 가시려고 하니까 또 보내드리기가 싫지만 가셔야 됩니다.
1: 네, 예.
0: 시간상 가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잘 가세요.
1: 네. 뭐 이렇게 보낸다고요?
0: 저희는 박철규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최애나의 물음표 들려드릴게요. 마침 물음표네요. 네 물음표. 반응 좀 해주세요.
1: 가라면서요. 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0: 내일 만나요.

0: 최애나 물음표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3501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금산에서 깻잎 농사 짓는 10년째 초보 농사꾼입니다. 깻잎 따러 나왔습니다. 금산 역평리 초보 농군 기철이었습니다. 기철이가 이름인 거죠? 반갑습니다. 10년째 초보 농사꾼일 수 있나요? 10년이시면 완전 베테랑이실 것 같은데요. 깻잎은 뭔가 제철이 있나요? 궁금해요. 제가 느끼기에 마트 같은데 항상 365일 깻잎은 있으니까 언제 향이 좀 좋고 좀 큼직하고 이런 깻잎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듣고 계시다면 3501님 말씀해주세요. 깻잎 잘 따시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온열 질환을 조심해야 된대요. 기온이 갑자기 팍 오르면서 몸에 막 힘이 쭉 빠지고 자칫하면은 정말 픽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그늘 아래에서 휴식 취하시고요. 물도 자주 드시고요. 아셨죠?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6: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5: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7: 쇼리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띄워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동안 지나간 비로 계절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한여름 폭염은 주춤해졌지만 경남권 곳곳 지금도 빗길이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는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선산 부근 2차로와 갓길, 더 내려가선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쪽 거창휴게소 2차로와 갓길이 모두 고장난 대형 화물차로 차단돼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고속도로 출근길은 서해안선 목포 쪽 서서 요금소에서 용담 터널, 매송에서 팔탄 분기점 쪽으로 한 번에 16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부산 쪽 경부선도 수원 신갈과 경부 동탄에서 오산, 남사 부근으로 정체 빠르게 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노지 분기점 부근 5차로 고장난 화물차로 차단된 가운데 계양에서 송내 쪽 정체도 길어졌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본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 이제는 좋아하게 될 거야. 지나버린 시간들이 다시 되돌아오면 우리 이제는 사랑하게 될 거야. 달콤했던 추억들이 영원히 아름답도록. 소중했던 그날들은 지나도 아름다운 사랑을 할 거야.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중에서. 6월 22일 월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달콤한 추억이 되길 바라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우리의 아침 일부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원님, 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 주신 신정희님 모두 어서 오세요. 이영선님, 출근하기 조금 힘든 월요일이지만 경아님 목소리에 힘을 얻으면서 출근 중입니다. 아유,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이은미님, 장거리 운전해서 출근해요. 중간에 휴게소 들릴 건데 비가 올 듯해요. 안전운전 할게요 하셨어요. 날이 좀 살짝 꾸물꾸물하죠. 1239님, 어제 일찍 잤거든요. 근데 몸이 다 찌뿌둥. 비가 와서 그랬나. 춥고 더움이 없어 행복하지만 눈이 안 떠지네요 하셨어요. 어제 저도 이제 계속 서울에서 좀 돌아다녔는데 비가 오진 않는데 하늘이 엄청 먹구름이 잔뜩 껴있고 그래도 그 와중에 좀 바람이 불어서 습도가 살짝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다니기도 괜찮고 이대로 여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어제 좀 돌아다니긴 했거든요. 그런데 좀 날이 흐리기는 흐리죠. 그래서 몸이 좀 찌뿌둥하신가 봐요. 인맥보단 치맥님, 경남 마산 비모닝이에요. 경아님 서울은 어때요 하셨어요. 일기예보 보니까 남부 쪽에 비가 오고 있던데 지금 마산도 오고 있군요. 오후에는 위로 올라오나 봐요. 지금 서울은 오고 있진 않은데 오후에 비 소식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소나기 오는 지역도 오늘 많다고 하니까 모두 외출하실 분들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아람님, 콩 친구가 뒤를 돌고 있어요 하고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노래 나오는 동안 얼른 앞으로 돌려놨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이제 콩이 눈을 맞춰줄 거예요. 권중훈님, 경아님 처음 인사드려요. 늘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어머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처음 인사 주시자마자 늘 함께 하겠음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우아조 추천입니다. 우리의 아침 같이 듣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누구에게 추천하실지 알려주세요. 모두 5분 추첨해서 5분 모두에게, 날도 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2장씩 드립니다. 우아조도 추천하고 아아도 함께 드시죠. 우아조 누구에게 추천하실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

0: 만!
1: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

0: 일상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최은주님이 듣고 싶어 하셨어요? 걸 아스피린.

합장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네요. 윤진아, 결혼 축하해. 예쁘게 잘 살아. 7356님. 큰아들 이직 후 첫 출근했어요.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6438님. 사랑하는 큰딸 생일이에요. 새 회사 면접을 보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생일 선물로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네요. 경아님도 응원해 주세요. 8661님. 21년에 신장암 수술해서 그동안 검진 받으면서 몸 관리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시나이스턴의 모닝 트레인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기쁜 소식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좋은 일 있으시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축하해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원하는 방송 날짜, 축하받는 분의 성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960님, 지난 토요일 50이 넘은 나이에 운전직 공무원에 도전하고자 필기

시험을 치르고 왔어요. 잘 될 수 있게 경화님이 응원해 주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하셨네요. 도전은 항상 응원드리죠. 첫 발걸음 안전하게 내디디셨길 바랍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소식 꼭 알려주세요. 아마 이제 필기시험 치르셨으니까 운전직이면 이제 뒤에 실기도 있고 면접도 있고 계속 이어지는 시험들이 있겠죠. 파이팅입니다. 이성호님, 경화님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뼈다귀 감자탕을 먹었는데 욕심 많은 한 친구가 큰 뼈를 순식간에 잡더니만 그걸 바로 놓쳤어요. 큰 냄비에 바로 풍덩해서 뻘건 국물이 주변 친구들 머리에서 발끝 옷까지 아휴. 저 지금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지 아세요? 카메라로 촬영할 때요. 그 사람들 순간 동작을 이렇게 멈춰가지고 그 매트릭스 그 영화에서처럼 360도 뺑 돌려가지고 보여주는 장면 있죠. 풍덩 빠졌는데 빨간 국물이 사람들한테 다 튀어가지고 사람들이 온갖 형태로 다 의자에서 일어나고 어떤 친구는 인상 쓰고 어떤 친구는 그 와중에 딱 먹으려고 입을 악 벌리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각양각색의 모습들. 아 참 어쩔 거예요 그 국물. 그래도 맛있게 드셨죠? 뭐 친구는 마음껏 타박하고 그리고 또 드시는 거죠 뭐. 2064님 굿모닝 경화님, 남편이 내일부터 7월 1일까지 중국 출장 가요. 독박 육아 당첨이라고 쓰기엔 중3 초등 5학년이라 키우긴 그래도 많이 키웠죠. 그래도 혼자 집안이라고 애들 케어하면서 일도 해야 하니 살짝 답답하네요 하셨어요. 오, 내일부터면 일주일 넘게 한 거의 10일 가까이 계셔야 되는군요. 자녀분들과. 그동안 그래도 시간은 흐를 것이고요. 또 모처럼 아이들과 얘기도 나누시고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살짝 답답하실 땐 커피 한잔 하시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정순아님 안녕하세요. 월요일 다시 시작하네요. 담가놓은 매실청 뚜껑 연이 다디단 매실향이 올라와요. 잘 저어놓고 잘 익기를 기다리며 우아조 들어요 하셨어요. 참 저는 이런 거 맛있게만 먹어봤지 제가 담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거 보통 담가놓으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고 나면 먹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먹기 딱 좋게 익는 거라고 해야 되나? 숙성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아, 매실청 참 좋죠. 같이 노래 들을까요? 딕펑스 비바 청춘.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언젠간 입을 거야. 미련을 가지고 보관하던 옷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눔을 하기로 했다. 차곡차곡 정리해서 현관 앞에 놓아두었는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 밖에 나가보니 현관 손잡이 위에 얌전히 놓여있는 유산균 음료수 하나, 간단한 메시지를 적은 주황색 메모지도 붙어있다. 따뜻한 마음 내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그냥 나눔을 하기엔 아까운데 어쩔까? 이 옷도 나눔을 할까? 그냥 보관할까? 옷을 골라내며 한참을 고민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예쁜 감사 인사에 슬그머니 미소를 짓는다. 누군가 잘 입어주면 그걸로 됐지 뭐. 홀가분한 마음으로 손잡이에 얹어놓은 음료수와 메시지에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이적의 가치 걸을까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0021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보관만 하고 있던 옷 누군가 입어주면 참 좋은데 그러려면 정리도 해야 하고 그 아까운 옷들 내놓는 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정리하신 것 일단 축하드리고 이영선님 저도 옷장에 쌓아놓은 옷들 정리해야 돼요. 살 빠지면 다시 입어야지 했는데 더 찌네요. 이런 경우도 있고 참 언젠가 입겠지 하면 거의 대부분 안 입지 않나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나와의 인연의 시간이 다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놓아줘야 하는데 그걸 놓지 않아가지고 계속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 참 많죠. 김은님이 나눔의 기쁨은 생각보다 짜릿해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어떻게든 더 갖고 있으려고 그거보다는 사실 인생 살면서 손을 좀 이렇게 착 펴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손을 펴야 다른 것도 줄 수 있고 서로 손도 잡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또 나눔 받으신 분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 전해주시면 작은 마음이라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것도 너무 고맙잖아요. 그 이웃분의 따뜻한 마음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021님께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워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우아조 추천이에요. 우리의 아침 누구에게 추천하실지 알려주세요. 모두 5분 추첨해서 5분 모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2장 드립니다. 우아조 추천하시면서 커피 쿠폰 멋있게 나눔하세요. 이동구님 6월도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네요. 오늘은 날씨가 잔뜩 흐려 있어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해요. 우리 막내딸도 한참을 뒤척이면서 일어나 출근 준비하는데 피곤하다네요. 딸 힘내자 파이팅! 하고 응원의 마음 전해주셨어요. 0390님 주말에 방을 7년 만에 리모델링했네요.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새로운 방의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아요. 고생하셨어요. 근데 둘러볼수록 좋으시죠? 정말 좋으실 것 같아. 새로워진 마음으로 공간에서 좋은 기운도 많이 받으시길요. 8740님 처음 문자 보냅니다. 환영합니다. 아침에 잘 들어요. 지난 21일 지방직 공무원 시험 본 딸 지은이 응원하고 싶어서 문자 보내요. 공부하느라 수고했다고 이름 불러주세요. 지은아 사랑한다 수고했어 하고 마음 보내셨네요. 지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수아님 오늘 펜 드로잉 배우는 마지막 날이에요. 같이 하신 분들이 계속 배우자고 하시는데 잘 그리지 못해 망설여져요. 어떡하죠? 그 펜 드로잉이 어떤 크로키를 펜으로 주로 하는 건가요? 좀 다양하게 그리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걸 그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수아님 마음이시겠죠? 배우시면서 어떠셨어요? 이게 꼭 물론 잘 그리면 배우면서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크긴 하겠지만 그리는 어떤 행위 자체가 많이 힐링도 되고 또 그리면서 무언가를 계속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자체도 참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지 않나요? 그리려면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대상을 이렇게 몰입해서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이수아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작품도 궁금합니다. 노래 듣고요. 우아조 누구에게 추천하실지 여러분 사연 만나보죠. 유키카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그리고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널리 널리 추천 부탁드리면서 3861님 고2 딸과 같이 듣고 있어요. 동네 친구 희수에게 우아조 추천할게요. 커피 쿠폰 주시면 같이 마시면서 추천할래요. 고이 따님도 반가워요. 그리고 희수님도 인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5785님 동료 기사에게 추천할게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사연 주셨고요. 2776님 일찍 출근하는 며느리 때문에 덩달아 일찍 출근하시는 시어머님과 함께 듣고 싶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 전하셨네요. 1104님 친한 후배가 첫 차를 뽑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 나오면 시승식하기로 했는데 차에 타면 제가 바로 106.1 고정해 놓겠습니다. 야, 이거 추천 정도가 아니라 일단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자세 아주 감사합니다. 9363님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전 앞뒤차 형님들께 추천해서 같이 듣고 싶네요. 앞차 둘째 형님은 성격이 급하고 까칠하고 뒷차 첫째 형님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한 성격이에요. 중간인 저는 그때그때 형님들에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커피 주시면 형님들과 같이 마시고 우아한 아침 조경아님 고정시킬게요. 세 분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시구나. 하루하루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즐거우시겠는데요. 가운데서 9364님께서 이 화합이 되게 막내 역할을 아주 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소개된 분들 모두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두 장씩 드립니다. 우아조 홍보하면서 나눠주세요. 영화 라라랜드에서 들어보죠. Another Day of Sun.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알찬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1부 끝곡으로 4283님이 신청하신 변진섭의 새들처럼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 정체가 상당합니다. 서울시내는 정체 구간 안 돌발 소식도 꾸준한데요. 먼저 강남순로 수서방향 봉천터널한 3차로가 고장난 차로 차단돼 있어서 금천요금소 나오면서부터 40여 분 꽉 막혀 있고요. 분당수로 청담대교 쪽 탄천 1교 부근으로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가 끝난 지금도 부근으로 혼잡합니다. 반대 성남 쪽 복정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정체가 극심하고요. 구리 쪽 강변북로는 행주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이후 성수대교 부근과 반대 일산 쪽 강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긴 구간 더디게 지납니다. 또 잠실 쪽 올림픽대로 행주에서 한강대교 반대 공항 쪽 구리 암사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는 각각 1시간가량 지체 서행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이본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6: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7: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8: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a little
9: sweet day.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0: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0: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입니다. 어느 계절에나 사랑은 맛있고 여름엔 복숭아가 맛있죠. 여기서 넌센스 퀴즈! 과일 중에 가장 뜨거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천도복숭아, 2번 납작복숭아, 3번 대극천복숭아.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넌센스 퀴즈예요. 가장 뜨거운 과일 뭘까요? 1번 천도복숭아, 2번 납작복숭아, 3번 대극천복숭아.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Just wanna fall in love, love.

0: Yeah. It's all about love.
1: About love.
0: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ou.
0: 192 from me to you.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0: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6: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7: 이 노래 다 알지?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들으면서 넌센스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가장 뜨거운 과일! 오늘의 정답 1번 천도 복숭아. 100도도 아니고 50도도 아니고 천도 나와드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4477님 1번 천도 복숭아. 남편이랑 두 딸이랑 첫 가족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2박 3일 동안 너덜너덜 다 털리고 가네요. 커피 수혈 시급합니다. 아이고, 지금 제가 그 가족여행의 세세한 과정을 보지는 못했는데 쉽지 않으셨군요. 박혜림님 1번 천도복숭아. 복숭아가 천도면 잡지도 못할 것 같네요. 5541님 1번 천도복숭아. 최불암 시리즈 이후로 너무 웃음이 나는 넌센스 퀴즈네요. 아, 기발하네요. 즐거우셨다면 그걸로 모든 거 다 된 것 같습니다. 6318님 1번 천도복숭아. 저는 딱복파인데 경화님은 딱복파, 물복파 어떤 쪽이신가요? 아, 저는 납작복숭아는 딱복 이 좋고요. 물론 납작복숭아가 물컹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물복파는 아주 달고 그런 거 달아야 합니다. 일단 물복은. 근데 그 대극천 복숭아요. 저 퀴즈 나면서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머, 납작복숭아와 우리나라 그 복숭아 품종이랑 교배해서 만든

이삼님, 천도 복숭아, 복숭아 맛있어요. 그중 신비 복숭아 좋아요. 그쵸, 신비 복숭아 참 달죠. 요즘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하고 사연 주셨어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아주에서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하시고요.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푸실 퀴즈 있죠?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KBS가 중계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기념 월드콩 퀴즈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KBS 라디오를 어디서나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앱 콩에서 상단 배너 클릭하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월드컵 공식 굿즈 유니폼과 햄버거 세트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풀어보시죠. 콩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드콩 퀴즈 이벤트는 6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이경님,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출근 중이에요. 아, 평상시에 항상 자차로 출근하시다가 지금 모처럼 대중교통 이용하시나 본데, 저는 과연 지각을 안 하고 무사히 출근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뭔가 미션을 받으신 분 같아요. 그 과연 결과는 알려주세요. 1791님, 안녕하세요. 일 특성상 문자하기가 어려워서 자주는 못하는데 주말에 아들이 왔는데 출근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반가웠어요. 재성아, 출근 잘하고 있지? 야, 사랑은 우아조를 타고 이 아침 흐릅니다. 커피 쿠폰 두 장도 같이 흐릅니다. 아드님께 한 장 드리세요. 8919님. 여기는 전주 한옥마을이에요. 부모님 모시고 어제 왔는데 숙소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계속 투덜거리시네요. 이벤트 숙소로 잡았는데 역시 제 미스테이크였나 봅니다. 다음엔 노멀한 숙소 잡아야겠어요. 부모님이 마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8919님 신경 많이 쓰셨을 텐데 속상하시겠다. 근데 성격이 굉장히 유순하시고 좋으신데요. 저 같으면 부모님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자체가 속상한 것도 있지만 이 반응이 저도 같이 막 투덜거리는 걸로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든 좀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훨씬 강하신 거 보니까 부모님 조금 마음의 여유 가지시고 남은 여행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다 만나볼게요. 라우브예요. Still the show.

러브의 Still the Show 이어서 들으신 곡은 찰리 푸스였어요. Left, Right, Left. 장인혜님, 몇 년 만에 해외여행 가는 날 공항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아침부터 가족들과 함께라 북적북적 정신없지만 우아하게 이어폰 끼고 우아조 사수하고 있어요. 우아조는 소중하니까요. 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셔서도 들으시려나? 어디로 가세요? 또 어느 기간 정도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우, 너무 좋으시겠다.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7792님, 얼마 전 14년 만에 취업하려는데 잘 안 된다고 사연 보냈는데요. 저 내일 드디어 면접 보러 갑니다. 너무 떨리네요 하셨어요. 아, 이제 예상 질의 응답도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내일 시간 여유 있게 움직이셔서 차분하게 면접 잘 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1528님, 요번 주까지 하고 퇴사해요. 퇴사하시는군요. 다음 주부터 장사하는데 너무 두렵네요.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어요. 회사 다니시면서 아마 준비를 좀 하셨나 봐요. 자신을 믿으시고 새로운 그 발걸음 응원드립니다. 6130님, 경은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요양원 실습 나가는 아내를 태워주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 실습하는 아내에게는 덥지 않을 것 같네요. 첫날 실습을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라이딩 해주시면서부터 그 응원의 마음, 6130님의 그 응원의 마음이 아내분께 충분히 닿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 오늘 잘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요. 3735님, 길 가는데 무궁화가 너무 예쁘게 피어서 찍었네요. 사실 요즘 무궁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맞아요. 예전만큼 사실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어머 이렇게 무궁화가 활짝 피었네 하고 놀라고 또 새삼스럽게 바라보는 그럴 때가 있는데, 야 사진을 보내주셔서 제가 올해 처음 본 무궁화인 것 같은데요. 3735님 그 보내주신 사진 덕분에 이렇게 활짝 핀 무궁화 보았습니다.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엄선해서 준비했어요.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5650님, 매일 충근 준비하면서 우아조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의 51번째 생일인데 자축하려고요. 올해부터 셔플 댄스를 시작해서 푹 빠져 지냈는데 진주의 에브리바디 신청합니다. 늘 항상 우아조 파이팅입니다 하고 아주 발랄하게 보내주셨어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진주 에브리바디.

기분으로 한 주 시작하시죠. 일단 일어나 신나는 음악으로 도와드릴게요. 신청곡도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일단 일어나 첫 곡은요. 7434님 신청곡입니다. 2NE1의 I don't care. Hey playboy, it's about time and your time's up.

일어나 음악 들으면서 잠자고 있던 감각 깨워보세요. 신청곡도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5508님, 어제 남자친구랑 말다툼 했는데 화해했는데도 마음이 무겁네요. 뒤끝없이 웃을 수 있게 한 발짝 양보해 볼게요 하셨어요. 다툼보다 저는 중요한 건 이런 화해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화해하셨다고 하니까 뒤이은 감정도 잘 풀리시길요. 마음 불편하면 다른 일도 즐겁지 않잖아요. 김병수님, 주말 내내 휴가 나온 아들과 지냈는데 또 헤어지려니 섭섭하네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길 바랄게요 하고 아쉬운 마음 전하셨네요. 6532님, 출근해 있는데 집에서 고1, 중2 아들놈들이 못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 가야 하는데 일하는 게 괴롭네요. 아, 이런 몸은 출근하셨는데 집에서 마음이 떠나지를 못하셨어요. 얘들아, 일어나. 박순옥님, 비가 오네요. 일을 시작하려는데 그냥 앉아있어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내리는 비를 헤아리듯 바라봅니다 하고 지금 아침 풍경 보내주셨네요. 일단 일어나. 다음 곡은요, 설점식님 신청곡입니다. 에일리의 UNI 이어서 신순용님 신청곡 들을게요. K-윌의 말해 뭐해.

장숙자님, 지각은 아니지만 신나는 음악에 맞춰 빨리 걷고 있어요. 어우, 활기찬 발걸음으로 월요일 시작하셨군요. 3370님, 오늘 대장내시경합니다. 무섭고 걱정됩니다. 위로 좀 해주세요. 아이고, 수면으로 하시겠죠? 준비 잘 하셨죠? 잘 진행될 겁니다. 아, 8609님,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러브버그가 나타나네요. 이번엔 더 크고 검은색이에요. 그것들이 흰 차를 좋아한다는데 흰 차를 피해 다녀야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도 지금 지난주에 목격을 했거든요. 아우, 정말 커가지고 저도 화들짝 피하게 되더라고요. 2414님, 혈액검사 했는데 신장수치가 별론가 봐요. 한 달 뒤에 다시 검사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심란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기운 좀 주세요 하셨어요. 아, 관리 좀 하시고 경과를 보시나 봅니다. 병원에서 내리는 그 조처 잘 따르시고 관리 잘 하셔서 한 달 뒤 검사도 잘 받으시길요. 힘내세요, 2414님. 이번 주도 씩씩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일단 일어나 이 곡들로 마무리할게요. 이세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주얼리의 슈퍼스타. 그리고 3911님 신청곡입니다. 오렌지 캐러멜의 립스틱.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947님이 아침이 상큼하네요. 몸은 무겁고 마음은 지난 주말 즐거웠던 시간에 있지만 일 시작합니다. 그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요. 김광석의 일어나. 오늘 꼭꼭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으로 월요일 출근 정체가 상당한데요. 서울 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으로는 14km 지점 1차로와 3차로가 추돌 사고로 차단돼 있습니다. 뒤로는 사리현 나대목부터 이 사고 지점까지 4km 구간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인선 양방향도 서인천 부근 더딘 가운데 서울 쪽은 이 서인천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 부천에서 신월까지도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수원 신갈일대 주춤하다가 서울 쪽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여전히 차가 많고요. 서해안선 목포 쪽 가장 절정의 정체가 지나간 지금도 매송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론 한 번에 12km 구간 밀려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